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0: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문산 쪽으로 설문나들목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요.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조합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 마무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막힙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전엔 학교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죠. 가방을 내려놓고 도시락부터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냄새부터 맡아보면서 오늘은 무슨 반찬일까 잔뜩 기대를 했었죠. 밥알 사이로 분홍 소시지나 계란 프라이가 살짝 보이면 아, 기분이 그렇게나 좋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뺏기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까 수업은 한 중에도 없고 작전 짜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밥에 콩이 섞여 있으면 아유, 저걸 또 언제 다 골라내나 미리 걱정부터 했는데요. 그때는 참 그랬습니다. 도시락 반찬 하나에도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요. 요즘은 그 좋아하던 소시지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그 맛은 안 납니다. 시간 때문일까요? 변한 입맛 때문일까요? 아무튼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8월 27일 목요일 첫 곡은요, 이영복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기타 정말 잘 치시죠? 어린 시절 함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거리두기를 하면서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게 한동안 익숙한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른 물가 때문인지 다시 도시락을 싸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희 팀도 고민이 많아요. 늘 요즘 한 군데 집만 가거든요.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집 밥만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도시락을 먹으면 더 건강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도시락을 준비하는 과정도 콘텐츠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아빠에게 100점 받는 그날까지 도시락 싸드리기. 부모님과 함께 먹는 도시락 싸기. 야, 이거 다 두 개 다 해볼 일이 없네. 내 점심을 챙기는 걸 넘어 누군가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그 모습을 콘텐츠로 남긴다. 참 매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기다렸다면 요즘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는 시대인가 봅니다. 자,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죠. 김현우 PD. 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죠. 아주 스페셜하게 엄선한 곡들로 2시간 함께 할 겁니다. 오늘 들으신 곡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복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서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제주도로 갑니다. 방송으로 가거든요. TV. 여러분들 그 소식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는 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상상에도 잠겨 미소를 띄워보내니 해맑은 어제 두 높은 내일 보이나 설레이는 환상과 달려오는 너의 눈빛 어두운 빛 속에 맨발로 걷고 싶어도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 4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부터 작업하고 있는 동호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호두유기소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7km 구간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북수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 서안산 나들목 진출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안산분기점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앉으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벌써 마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 선곡표 올려줄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아, 어떻게 오냐고 여쭤보시려고 하셨죠.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계정 나와요. 오늘도 이 시간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티빌스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0: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프라자 호텔 쪽으로 하위 2개 차로가 행사 관련 차량들 때문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라고요.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반포대교 거의 다 건너온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반포대교 진입하면서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 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서석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터널 앞두고 2km 구간 정체이고요. 비가 내리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칠원분기점 부근 갓길과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김해 쪽으로 장유라들목 진출 램프 구간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빗길 구간에서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원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2.9%로 0.8%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GDP 성장률이 기대 수준을 웃돈 점,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은 3년 7개월 만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파른 성장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을 우려해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안 부지로 제안한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와 관련해 센터를 옮겨 설치할 장소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관해서도 서울시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탄천 물재생센터를 외부로 옮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김 장관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CPBC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당내 기류를 묻는 말에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네팔 홍수 현장에 11명 규모의 신속대응팀을 파견합니다. 대응팀은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무대표를 포함한 외교부 인력과 소방경찰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오후 민간 항공편을 이용해 현지로 향합니다. 어제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홍수로 최소 160명이 숨지고 외국인 341명을 포함한 403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도

0: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을 용인하는 대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완전한 북핵의 비핵화라는 기존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고 다른 미 당국자도 같은 질의에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지를 묻는 기자 질의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피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엔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은 비 예보는 없지만 내내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4도, 습도는 66%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황원찬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짧은 교통정보입니다.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능해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대관령 1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고 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다부터널 입구 앞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와 3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갑자기 정체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해대교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포승분기점부터 2km 구간 막힙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이화교 부근 2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장안교부터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몇 년 전 영국의 한 기차역에 여름의 향기라는 특별한 자판기가 설치됐대요. 플레음, 바다 냄새, 바비큐, 뜨거운 햇살 아래 뿌렸던 선크림의 향까지 여름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 냄새가 작은 병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각이 여러 감각 중에서도 기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대죠. 오래전 향기를 맡는 순간 내가 잊고 있었던 장면과 그때 감정까지 순식간에 되살아나온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병에 담긴 냄새 하나로 잠시나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어떤 휴업의 향기, 추억의 향기를 저장하고 싶으신가요? 자, 오늘도 좋은 기억 하나 아주 진하게 새겨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돈이 된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정인과 게리가 함께한 사람 냄새 오늘 머니 특별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향기 냄새 아 진짜 후각이 사람이 여러 감각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가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감각 같아요. 여러분은 후각 어떤 나만의 추억을 간직한 그런 향기 있으신지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자, 돈이 된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많이 나눠 드릴 거고요. 자, 오늘 한 시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려야죠.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성엽 팀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아, 여름 향기 얘기하니까 괜히 또 아, 여름이 지나가는 게 아쉬운 느낌도 살짝 올여름 너무 덥고 막 날씨도 변화무쌍하고 이런 데도 많아가지고 아, 그립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또 간다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여름 향기 아, 생각이 많이 나네요. 두 분은 혹시 저장해놓고 싶은 여름 향기, 여름 냄새 이런 거 있으십니까?
1: 이제 보통 이제 산 같은 데 갔을 때 그 약간 그.
0: 아, 피톤치드.
1: 네, 네. 그런 게 좀 올라오는 그런 게 좀 그 기억나더라고요. 네.
0: 숲 향기.
1: 네.
0: 숲, 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1: 아, 네네.
0: 인자. 네.
2: 저는 그 오렌지 까먹을 때 그 껍질 탁 까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탁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0: 갑자기. 아, 지금,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재방송으로 오늘 이제 5시 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얘기 들으시면, 아, 출출하다. 뭔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여름 향기, 여름 냄새, 많이 있죠.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오늘 문자를 통해서도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아, 일단 저희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습니다.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어놓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릴 거고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열려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네팔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했죠. 이 때문에 현지에 있던 우리 국민 9명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라수아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6명, 또 한국 남동발전 근로자 3명을 포함해 9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요. 해당 현장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은 총 20명, 당시 현장에 있던 15명 중에 10명은 고립됐지만 일단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은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를 맡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고산 협곡지대, 집중호우 시 산사태 범람 위험이 큰 곳이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현장 대응팀을 오늘 현지로 보낼 예정이고요.

정부도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서 한국인들의 수색 구조를 지원합니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 기준 최소 160명까지 늘었고요. 네팔 관광객 403명도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난이 심화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세값은 2억 3,737만 원.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방 두세 개짜리 중대형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은 이달 평균 전세값이 4억 7,236만 원으로 전달보다 2.01%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은 매매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보니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택 착공 부진으로 오피스텔 물량도 줄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파트의 전세난도 계속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전달보다 1.1% 올라서 오피스텔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고요. 서울 아파트 오피스텔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말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기존 차량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밟으면 이걸 감지해서 차량의 가속을 억제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동안은 별도의 튜닝 승인이 필요하고 통일된 인증 기준도 없어서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 인증 제품이라면 별도의 승인 없이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73%인 109건이 페달 오 조작 사고로 파악됐고요. 60대 이상 운전자가 64.5%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제작 차량은 2029년부터 이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장치 보급을 활성화해서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보시죠.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하남 쪽으로 가보는군요.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주제는 하나둘 늘어난 내보험, 정작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다입니다. 지인들의 권유로 들기 시작한 이제 보험이 총 6건, 월 보험료 97만 원을 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보장은 텅 비어 있었던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보험은 왜 개수가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겹치는 보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빠진 보장은 어떻게 채우는지,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로 노후 준비와 대출 준비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까지 오늘 내용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예. 오늘의 사연자는 보험을 한 6건 정도 지셨는데 매달 97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계셨었어요. 자, 오늘의 사연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고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는 60대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라디오가 제일 가까운 친구인데요. 머니특별시도 2년 전부터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한번 상담받아 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제 보험이 몇 개인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희 딸내미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을 도와주다가 제 보험료 내역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1: 아빠, 보험료가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야?

0: 이게 뭐야?
1: 목이 나중에 아프면 자식들에게 패기칠까봐 내가 불안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야.
0: 아니 오빠랑 내 보험은 이제 우리가 내잖아. 아빠 보험만 100만 원 가까이 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1: 아니 뭐 친구가 보험 하나 뭐 들어달라 하고 옆에 또 교회 집사님이 좋은 거 있다고 하고 또 회사 후배가 부탁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0: 아니 아빠 보험은 아빠 미래를 위한 건데 거절할 건 딱 거절해야지. 지금도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리하자. 응?
2: 저희 딸내미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종신보험, CI보험, GI보험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5년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또 2010년에 실손보험,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까지 6개였습니다. 보험료가 한 달에 97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험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요즘 이야기들 하는 치료비 관련 보장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제 나이에 꼭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키운 것 같은데 불필요한 보험료는 좀 줄이고 제 노후 준비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진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지 않고 어떻게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경기도 하남에 사시는 60대 고속버스 기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월 보험료 97만 원 정도면 뭐 웬만한 보장 다 채우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셨나 보죠. 어땠습니까?
0: 네, 저도 사연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종신보험에 CI보험, GI보험까지 있으시고 실비에 운전자보험까지 있으셨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빈틈없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끝까지 읽어보니까 뒷부분에서 이제 반전 하나가 있더라고요. 음흠. 뇌혈관, 허혈성 같은 보장은 7만 원짜리 딱 한 건이었고요. 여섯 건이나 되는데 정작 요즘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 보장은 딱 하나. 그것도 7만 원짜리라는 게 이 사연의 핵심인 거죠.
2: 뇌혈관, 허혈성, 뭐 심장질환 관련 보장이 딱 하나. 네. 그렇죠. 허혈성 혈관질환. 네. 아니 CI보험 얘기는 그동안 이 방송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GI는 또 생소합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0: CI 보험은요, 중대한 질병 보장에서 뭐 암이나 뇌졸중이라도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이제 도달해야 보험금이 나오고요. 초기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 CI 보험은 일반적으로 제너럴이라고 해서
2: GI 보험.
0: 네. 네. 질병을 대상으로 이런 중증이 조건 없이 진단만 확정되면 폭넓게 지급은 하지만 그만큼 좀 보험료가 비싸고요. 상품에 따라 세부 지급 조건이 오히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2: 예.
0: 그래서 이름만 보시지 마시고 약간상 지급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 크리티컬 일리스와 제너럴 일리스의 차이군요. 근데 크리티컬 일리스는 중대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저 어떻게 판정이 돼서 지급되는 데까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폭을 좀 넓혀가지고 일반적인 질병을 대상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 보장액을 지급하는 건데 반대로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단점도 있는 거고. GI보험, CI보험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오늘의 사연자는 보험 6개 갖고 계셨다 그랬는데 아까 김성엽 팀장님 얘기대로 정작 내가 이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거는 딱 하나였다 하셨다는 거죠.
1: 네. 저도 그 대목이 놀랐는데요. 6건이면 오히려 과하다 할 정도잖아요. 근데 정작 요즘 그 상담에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딱 하나.
2: 예.
1: 그것도 제일 약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2: 그 하나마저도 좀 약하게 보장이 잡혀 있다.
1: 네.
2: 예. 아니요. 뭐 지나온 세월도 있으시고 보험도 한 6개 가입하셨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게 내고 계시는데 보험에 신경을 전혀 안 쓰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0: 이게 사실 굉장히 흔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친구가 보험을 해서
2: 맞다.
0: 교회
2: 맞다.
0: 지인분이 네. 권해서
2: 예.
0: 회사 간돈 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 예.
0: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해서 하나하나 설계해서 가입하신 게 아니고 인연이 닿는 분들이 권할 때마다 정으로 하나씩 늘어난 거라서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디는 겹치고 어디는 빠지는지

0: 분들이 또뭐 실비를 오래전에 가입해 두시고 한 번도 안 들여다 보시는 분들도 자주 만나고요.
1: 예.
0: 얼마 전에 이제 50대 중반의 남성분 한분
1: 네.
0: 계셨는데 이분도 종신보험 두 개, CI 보험 있으셨거든요.
1: 예.
0: 근데 정작 최근 많이 얘기되는 치료비 관련 보장은 하나도 없으셨고요. 본인도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이제서야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사연자분님처럼 뭐 처남이 이제 권하시거나 지인을 이제 따라 하나씩 가입하신 그런
1: 정으로,
0: 케이스였습니다.
1: 정으로. 예. 근데 다들 되면 돼. 비슷한 말씀 하세요. 뭐, 이렇게 많은데 설마 부족하겠어. 뭐 하시다가 막상 펼쳐보면 정작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는 게 그제서야 이제 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 뒤늦게 잘 살펴보시니까 아, 이게 많이 빠져있네. 게다가 내가 정작 필요한 건 얼마 가입이 안돼 있네. 이런 것까지 아시면 충격에 빠지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사연자님은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을 어떤 절차로, 뭐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종신이나 CI, GI 이세 가지가 각각 언제, 왜 가입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1: 예.
0: 지금 이제 자녀분들도 다 이제
1: 네.
0: 독립하셨고, 이제 부양의 부담이 좀 줄어드신 상황이시니까
1: 예.
0: 이세 가지가 지금도 다 필요한 구성인지 짚어보셔야 하고요.
1: 아하,
0: 두
1: 예.
0: 번째로는 2010년 실비와 2020년의 운전자 보험이 지금 기준으로 실제로 어떤 항목이 보장하는지
1: 아,
0: 확인하셔야
1: 시간이
0: 합니다.
1: 좀 많이 지났으니까,
0: 그렇죠. 세 번째로는 내혈관 허혈성처럼 소액의 특약으로만 있는 부분이 지금 나이대에는 좀이 건강 상태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1: 예. 그렇게 방향을 세 가지로 크게 잡아주셨는데, 이런 거를 그 집에서 이제 혼자, 보험 증권 같은 거쭉 펼쳐놓고, 꼼꼼하게 본다 그래서, 아, 이게 잘 파악이 될까? 그게 걱정이긴 한데요.
3: 네. 그 혼자 보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나 아니면 지금 관리받고 있는 그 설계사분의 도움 요청해서, 직접 증권 하나 펼쳐보고 같이 대조하면서 상담 받으시면 훨씬 더
1: 그러니까요.
3: 정확하게 이제 상담할 수
1: 예,
3: 있겠죠.
1: 그렇죠.
3: 네. 같은 종신보험이라도 또 가입 시기나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또 생각지도 못한 다른 상품일 수도 있거든요.
1: 네.
3: 그런데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도 없고 혼자 보니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러니까 머니특별시에 이제 상담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1: 예.
3: 저희가 이 사연자님처럼 증권을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알차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예. 아, 이분은 이제, 하남시까지 우리 재무전문구조단의 출동을 요청하셔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직접 가셨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0: 네, 실제로 만나서 이제 증권 펼쳐놓고 정리를 좀 같이 해드렸어요. 먼저 이제 종신보험이 세 건이나 되셨잖아요.
1: 예.
0: 합쳐서 1,069만 원이신데요. 그중 하나의 종신보험은 이제 감액 완납으로 처리를 좀 해드리고, CI 보험은 앞으로 납입 기간이 한 3년 남으셨어요. 그래서 감액으로 11만 원으로 좀 줄여드리고,
1: 예.
0: GI 보험은 본인한테 맞지 않다라고 상담 중에 결정하셔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1: 요건 해지하셨고,
0: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5만 원이나 되셨는데
1: 예.
0: 오래돼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법률 비용이 관련돼서 조항이 좀 많이 바뀌셨고요.
1: 예.
0: 보험료도 좀 과하셔서 정작 필요한 뭐 외상성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빠져 있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한 2만 원 안쪽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실손 의료비는 한 16만 원 정도의 불필요한 특약이 굉장히 중복돼서 많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서 10만 원으로 낮춰드렸습니다.
1: 이야, 이건 뭐 대폭 감액인데요. 깜짝 놀라셨겠다. 당사자도. 아까 그 뇌혈관 질환 보장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 7만 원 정도 가입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3: 네, 그거 다시 봤는데 3년 전에 이제 지인이 이제 보험을 권유할 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원래 10만 원 정도의 이제 보험을 제안했다가 그래도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7만 원대로 낮춰서 이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1: 아, 그런 과정이었어요.
3: 네. 근데 정작 본인이 원해서 넣은 담보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끼워져 있고 이제 보험료만 늘어난 구조였죠.
1: 예.
3: 그러니까 불필요한 담보를 다 빼고 이제 4만 원으로 조정한 다음에 거기에 아낀 부분을 이제 최근에 이제 치료 자금을 많이 가입하거든요.
1: 예.
3: 암 치료비라든가 뇌심장 치료비.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최근 로봇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새로 담아서 10만 원 선으로 다시 보강해 드렸습니다.
1: 오, 그런까지 보완을
3: 다. 네. 그러니까 상담 내내 이제 보험 구명이 많고 뭐 하시면서 치료비 특히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요청을 하셨어요.
1: 맞아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이제 로봇 수술 관련된 얘기가 많다.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 이제야

0: 예, 그래도 제일 늦었지만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지금 잘 만나셔서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 과정에서 그런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잘 보완이 된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1: 네, 종신 CI, GI 전부에서 한 11만 원으로 조정을 좀 해드렸고,
0: 예.
1: 운전자보험 2만 원에 실비 10만 원, 내 심장질환을 4만 원 하고, 여기에 새로 보강한 암치료비나 심장치료비, 비급여 치료비까지, 그리고 로봇수술비까지, 10만 원에 보강까지 더해서 총 37만 원으로
0: 37만 원.
1: 줄여드렸고요.
0: 네.
1: 9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매달 6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0: 예.
1: 정리하면서 나온 해지환급금은 급하게 쓰실 일 있을 때 대비해서 비상자금으로
0: 아,
1: 따로 넣어두는 부분도 안내드렸습니다.
0: 예, 매달 60만 원이 줄었고 보험료가.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보장들 오히려 잘 보완이 됐어요. 게다가 더하기 비상자금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한 일석삼사조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 솔루션이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2: 네,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사연자님의 증권을 직접 펼쳐놓고 대조해서 나온 결과고요. 근데 보험은 이제 가입 시기나 각자의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소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똑같이 여섯 건을 갖고 계시더라도 정리하는 방식은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0: 예.
2: 보험료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0: 네.
2: 아니 생각보다 보험료가 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신청해주시는 분들은 직접 증권을 펼쳐놓고
0: 예.
2: 그분 사항에 맞게
0: 네.
2: 이제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0: 예. 보험 소비자 당사자와 함께 가입하신 보험들 서로서로 대화할 수 있게 위해서 이렇게 같이 지켜보시면서 조망하면서 비교 검토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주시는군요. 아까 매달 보험료 97만 원 내시던 건 37만 원이 되면서 줄어든 60만 원 비상자금으로 마련해 주셨다고 했는데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해 주셨는지 설명 드릴 수
1: 네.
0: 있을까요?
1: 60만 원 중에 절반 정도로 이제 한 30만 원은 은퇴 준비하시라고 좀 연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이 이제 두 자녀 다 독립하셨고,
0: 예.
1: 은퇴도 이제 머지않으신 시점이라서요.
0: 네네.
1: 마침 보험료 부담도 덜낸 김에 노후 준비도 좀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더니,
0: 네.
1: 안 그래도 준비를 해두는 게 없으셔서 좀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요.
0: 예.
1: 30만 원은 연금 상태로 이제 준비해 드렸습니다.
0: 예.
1: 97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작하신 상담이시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매달 30만 원은 노후 준비까지 가능하신 거죠.
0: 좋습니다. 아까 저 GI 보험 정리해 주셨다 그러셨고, 그럼 그 해지 환급금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2: 네, 그 부분은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안내 드렸는데, 1번은 말씀드린 대로 비상자금으로 비상
0: 예.
2: 예비 자금으로 준비해 뒀고요.
0: 예.
2: 나머지 1번은 사실 그 사연자님이 코로나 때 힘들어서 받아두신 이제 보험 약간 대출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출 이자를 계속 붓고 계셨는데
0: 예.
2: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싹 정리를
0: 아,
2: 해드렸습니다.
0: 예.
2: 그래서 보험료는 줄이고 노후도 준비하고 대출까지 정리했으니 이번 상담으로 이제 살림살이가 한 번에 좀 정리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니까 보험료 줄이신 것만 해도 대폭 감액이 돼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노후 준비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하셨고 여기에 묵은 대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알찬 상담이었는데요. 이 케이스는.
1: 네, 솔루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1,006건이나 되셨는데, 정작 요즘 제일 많이 언급되는 보장은 7만 원짜리 하나였다는 게 오늘 사연의 핵심이었는데요.
0: 예.
1: 이 보험에도 오늘 방송 내용과 이제 같은 문제가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증권부터 한번 꺼내 보시고요.
0: 예.
1: 몇 건인지 한번 세어 보시고 그중에 요즘 그 이야기가 나오는 항목들
0: 네.
1: 정말 제대로 들어 있는지 그냥 살펴보시면 좋겠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리고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상품을 새로 추가하는 상담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오늘 사연자님도 결국 새로운 뭘 넣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0: 네.
2: 갖고 있는 여러 건의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불필요한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고 거기서 나온 여유 자금으로 노후와 묵은 대출까지 함께 이제 정리를 해드린
0: 그렇죠,
2: 거고요.
0: 그렇죠.
2: 네. 여러분도 이제 지금 갖고 계신 그것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함께 확인해 보시라는 자리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것
0: 예.
2: 같습니다. 네. 보험 조건을 확인하고 잘 모르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0: 예, 직접 또 출동하십니다. 아, 이런 케이스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오늘 저희가 방송으로 만나본 이 사연자분의 좋은 결과로 예, 아주 흡족한 결과로 모든 분이 이어질 수 있게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보험 보장은 든든하게 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오늘 사연처럼 앞으로 노후까지 같이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 무료 상담 신청하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열어놨습니다. 우물정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머니특별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마이걸의 돌핀 시원한 노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곡 다음엔 저희 소비자 민원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0: 원희특별시 소비자민원실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경제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민원실 오늘 첫 번째 민원부터 만나보죠. 아,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부담 없이 이쪽으로 여쭤보시고요. 물어보시고요. 샵 0951번 50원 1호 문자 우물정 0951번 계속 열려 있습니다. 아,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민원은 2500번으로 사연 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3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와 자전거 타고 집에 가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아이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옆에 지나가던 여성분과 부딪혔습니다. 그분이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셔서 병원비를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상대의 치료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이시군요.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그 행인과 부딪혔는데 그분이 병원비를 지금 요청하고 계신 상황. 근데 부모가 가입해 있는 일배책, 일상배상책임보험 요 약관으로 특약으로 상대의 치료비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가능합니까?
1: 네, 가능합니다. 이런 사고는 이제 보험 상품 그 특약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0: 예.
1: 이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일상생활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손을 끼쳤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이고요.
0: 예, 예.
1: 청창처럼 자전거를 꿇고 가다가 혹은 자녀의 실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도 예. 이 특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2500번님 입장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뭐 우리 아이나 다른 가족이 일으킨 사고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2: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요.
0: 예.
2: 일상가서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이제 계약자 본인이고요. 가족 배상 책임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미혼 자녀 등 세대원 전체가 피보험자로 포함하는 경우가
0: 예.
2: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2: 다만 이제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피보험자를 인정하는 범위나 나이 제한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요.
0: 예.
2: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자녀분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0: 대상자가 되는지는 보험사에 따라서 또 상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군요. 실제로 만약에 그 대상이 된다면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네, 뭐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 손해 등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될 법률상의 이제 손해 배상금에 대한 보상 대상입니다.
0: 예.
1: 다만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건 경위와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보험사가 산정한 손해액 범위 안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0: 예, 뭐 무조건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 문득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오늘 좀 일찍 나오네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문제 내시나요?
2: 네, 그것도 예. 모르냐 퀴즈 좀 드리겠습니다. 2500번님처럼 자녀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일단 내가 병원비와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상황은 2500번님 상황인데 자녀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쳤다. 그러면 일단 내가 뭐 합의금, 병원비, 병원 치료비 다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보험사에 먼저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전 일단 상식의 기초에서 X 틀렸어요?
2: 땡.
0: 틀렸어요?
2: 네. 네. 2500번님 같은 경우 네.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좀 합의하거나
0: 네.
2: 병원비를 좀 직접 지급하지 마시고요.
0: 네.
2: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사고 접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0: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이게. 내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 네. X입니다. X.
0: 아, X가 정답이죠?
2: 네. 네.
0: X가 틀렸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2: 예. X입니다. 다시
0: 예.
2: 한번.
0: 예. 깜짝 놀랐네요. 예.
2: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렇고요.
0: 예.
2: 사건 경위나 사진 자료,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보험사에 전달하시면 보험사가 과실 비율과 손해율을 산정해서 처리를 합니다. 임의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시면 나중에 보험 처리가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서
0: 네네네.
2: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살짝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일단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네요. 뭐 예. 2500번님 상황 같은 그런 때는 일단 내가 무조건 뭐 상대가 요구한다 그래서 병원 치료비 같은 거 먼저 지급하실 게 아니고 보험사에 먼저 알려서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퀴즈를 통해서 배우게 됐네요.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 만약에 가입하셨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사고 보상금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1: 아, 그렇죠. 예. 그 자녀분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라도 가족 일상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1: 다만 정확한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하신 증권 내용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0: 아, 예, 예.
1: 임의로 합의하지 마시고 절대 네.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서 정확한 보상 범위를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2500번님.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고 예방하거나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주의사항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사고 직후 사진을 좀 찍으시고요. 예. 연락처를 교환하시는 건 정말 잘하신 대응이었어요. 다만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데 상대방이 이제 병원비를 요구할 때 당황하셔서 이제 바로 현금 드리거나 구두로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예.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0: 가로합의를 보시면 안 된다.
2: 네,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오히려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0: 예.
2: 사고가 나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시고요. 상대방에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안내드리는 게 서로한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0: 예. 네, 자녀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때 내가 가입한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함께 알아봤는데요. 내 보험에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걸 잘 확인해 두셔야겠고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내가 먼저 합의하거나 뭐 돈을 드린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보험사에 먼저 접수를 하시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샵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51번 50원 유료 문자 소비자 민원실 진행되고 있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3250번님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이세요. 서산에 홀로 계신 80세 어머니가 6개월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겠다고 하셔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신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늘 걱정이라고요. 최근 치매 환자 실종사고 뉴스도 있는데 혹시 어머니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걱정이 많으시군요. 치매 어르신 실종됐을 때 가족들 입장에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 네, 실종 사실을 인지하신 즉시 당연히 112에 신고하셔서 해야 될 거고요.
0: 예.
1: 치매 환자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비 지원의 법률이 준용되어 있어서 경찰이 우선적으로 수색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이때 평소에 지문 사전 등록제를 통해서 어르신의 지문, 사진, 신체 특정에 경찰청 안전드린 시스템을 미리 등록해 두셨다면
0: 예.
1: 신원 확인과 수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네, 아직 등록 안 하셨으면
0: 예.
1: 관할 경찰서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나이가 좀 드신 연료하신 그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0: 예. 지문 사전 등록제 이용해서 등록을 먼저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이셨어요. 혹시 다른 방법도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2: 네, 그 배회감지기라고 해서요.
0: 배회감지기?
2: 네, 위치 네. 추적이 가능한 GPS 기계를
0: 아.
2: 예, 어르신께 착용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0: 네네.
2: 이건 지자체마다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이 기계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하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예.
2: 서산시청이나 관할 치매 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0: 예.
2: 그에 뭐 옷이나 신발에 이름, 보호자 연락처 등 이제 인식표를 좀 부착해 두시는 것도 초기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0: 예, 치매 환자가 가족 중에 있으신 분들 좀 일반적인 대응 방법들 요긴한 정보 우선 전해 주셨고 두 분은 또 재무 전문가시니까 다른 것보다도 치매와 관련해서 3250번님이 미리 좀 챙겨 두시면 좋은 그런 보장 내역들, 준비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먼저 어머니 앞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이 있다면 치매 진단금이나 장기 요양 특약에 포함해서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네. 요양 병원비나 간병인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제 재가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질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제 실종이나 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특약이 포함된 상품도 좀 있으니까요.
0: 그런 것도 있어요.
2: 네.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항목이 지금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시는 게 좀 우선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본님이 이렇게 재가 상황일 때도 되게 계실 때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한 그런 보장 내역들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3650번님 같은 사연이 실제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옆에서 곁에서 우리 부모님 챙기지를 못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약간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0: 들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 요즘 어떻게 주변에서 좀 보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1: 네, 정말 많으시고요. 저희가 그 상담에서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부모님이 완강하게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뭐 강제로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번 곁에서 또 이제 생활해야 돼 일을 해야 되니까 또
0: 예.
1: 가정이 있으니까 또 옆에 있을 드릴 수 없고
0: 예.
1: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린 뭐 배회 감지기나 짐은 사녀 등록제 같은 안전 장치를 먼저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마음의 부담을 조금 뭐 덜할 수 있습니다.
0: 예. 치매 어르신의 혹시 모를 실종 사고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사고가 혹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좋은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까 지문 사전 등록제 이용하시거나 배회 감지기 또 신청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조언도 있으셨고요. 보험도 지금 가입된, 어르신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으시다면 치매 진단금, 또 장기 요양, 간병 관련된 보장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무료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으로 신청하시고요.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4912번님 간병인 보험 얘기 하셨는데 간병인은 어느 정도로 제가 아파야 쓸수 있습니까? 그냥 제가 입원했을 때 간병인 필요하다 하면 쓸수 있는 건가요? 하루에 꼭 8시간을 써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궁금증들을 질문을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2: 간병인 보험은요, 약관에서 정한 이제 간병인에 의한 정의가 부합돼야 실제로 이제 사용했는지까지가 핵심인데요. 단순히 좀 입원했다 해갖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다라는 전제 위에 간병인을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적의 입원, 약관 간병인의 정의 충족, 요 조건이 되시면 시간 기준은 상품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증권에 적힌 특약 명하고요. 지급 기준의 시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애매하시면 점검 요청하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0: 네. 치료 목적의 입원인지 그리고 약관에 명시된 간병인 정의에 부합하는지 이게 충족되는지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군요. 간병인 보험. 뭐 하루에 꼭 8시간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으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상품마다 다 다를 수 있다
2: 그렇죠.
0: 말씀이시죠. 5587번님. 저희 부모님이 암 때문에 더 이상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도 만기가 지났고. 의료비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1: 일단은 이제 암 진단이 이제 치료가 끝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진단이 끝나셨으면 1년 후부터는 가입되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만약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입되는 상품이 없고요. 지금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하시면은 그럼 현재는 가입할 상품 없기 때문에 최대한 뭐 실손이 갖고 있으면 실손으로 이제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챙기셔야 되고 만약에 1년이 넘었다고 하면 이제 그때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근데 보통 요즘 뭐 광고도 많이 나오지만 그 간편 심사 뭐 병력이 있어도 치료 이력이 있어도 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가입이
1: 근데 치료
0: 어렵다고.
1: 중에는 어렵고요.
0: 아, 치료 중에는.
1: 치료 최소 1년 정도는 지나야 돼요. 완치 후 1년. 네,
0: 그런
1: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0: 조건이군요.
1: 선택을 좀할수 있는 폭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0: 예. 요거는 조금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평범하게는 좀 가입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우리가 잘 몰랐던 평소에 잘 몰랐던 방법이 있는지는 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5587번님. 지금 굉장히 막막하신 느낌이에요. 그죠? 2736번님. 예, 소비자 민원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736번님 50대 남성이시고 5년 전에 위암 1기 판정을 받고 다행히 완치가 되셨군요. 뭐 암보험을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가입하려고 보니까 재진단암과 2차 암 특약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저 같은 완치자에게 더 유리한 특약은 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2: 재진단암과 2차암 이제 둘다 추가암을 대비하는 특약이고요. 보장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재진단암 특약은 재발암 전이암, 새롭게 생긴 원바람 잔존암까지 폭넓게 좀 보장을 하고요. 예. 이차암 특약은 최초 발생 부위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암만 인정하고요. 예. 재발암 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2: 그래서 즉 위암 완치자님처럼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좀 더 걱정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장 범위가 이제 넓은 재진단 암과 또 특약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실 수 있고요. 예. 다만 대부분 이제 상품이 최초 암 그 확정일부터 2년 지나야지만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5년 전이 이제 진단이시면 이미 이 대기 기간이 지난 상태시니까 요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예. 정확한 보장 범위와 가입 가능 여부는 이제 상품 약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0: 그렇군요.
2: 설계사님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뭐 구체적인 상품 구성 자체도 처음에 가입하실 때부터 굉장히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정확한 보장 범위 가입 가능 여부는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상품 약관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혼자 하시기엔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신청하시면 설계사를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뭐 여러 사연을 통해서 CI중심보험, GI중심보험, CI와 GI의 차이, 그리고 재진단암, 2차암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좀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간이 됐네요. 4512번님이 연금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주택연금을 알게 됐는데 전세대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답을 해 주실까요?
2: 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세 자금이나 대출 자금이 너무 많으면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금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게 내 집이라도 대출 자금이 많으면 이 부분이 제한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0: 예.
2: 직접 뭐 은행이라든지 대출을 원하시는 곳으로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요즘 또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인데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 들어와서 소개를 해드렸고 6478번님 예.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네요. 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계시대요. 지금 가입하고 계신 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각각 다 보장이 가능한지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해서 어떤가요?
1: 네, 당연히 실손에서는 보상이 되고요.
0: 예.
1: 또 하지정맥류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수술에서 당연히 보상이 되고, 그리고 1종에서 5종, 그 수술비 특약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럼 개별적으로 따로 이렇게 보장 받으시면 돼요.
0: 각각 보장이 가능하군요.
2: 근데 주의점이 하나 있으신 건 최근에 이걸 미용상의 이유다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하지정맥류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근에 나온 그 의료 기준에서 예. 의사분과 상의하시면
0: 알겠습니다.
2: 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머니투표시 소비자 민원실 진행해 봤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두 팀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원포인트 정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하나씩만 또 부탁을 드려야죠.
1: 네, 오늘 첫 사연처럼 이제 예전에 한 10년, 15년에 가입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맞는 상품이었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신약,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예전 보험은 또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 점검을 받으셔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불필요한 부분 정리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저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이제 하나씩 늘어나면서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종신은 종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만 보고 가입하다 보니
0: 예.
2: 전체를 보면 겹치는 곳도 많고 텅 빈 곳도 많으니까요. 오늘 한번 전체 펼쳐놓고 겹치는 곳과 빈 곳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예. 이런 것도 방송 통해서 들으셨을 때 이때가 기회, 이때가 계기. 이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는 거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호 팀장님, 김성엽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도 이제 물러갈 시간 됐습니다. 김윤아의 Going Home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혹시 놓치신 분들 오후 5시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6: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일부 해제된 곳도 있지만 서울 서남권에는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목요일인 오늘 도로에는 일부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업과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가는 길은 동청송 영양 부근 2차로 쪽에서 승용차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아직은 일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 습도는 5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현인데 최강일구입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 할 때는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깔죠. 애들 훈계할 때도 큰 목소리보다는 낮은 목소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걸 다들 경험으로 아실 텐데요. 자, 이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얘기랍니다. 보통요, 남성은 100에서 150Hz대 목소리 톤을 쓰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80Hz 정도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굵고 낮은 목소리. 이게 최초의 미국 흑인 대통령으로 탄생하게 한 1등 공신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큰 소리 내면 상대방은 얘기를 듣기도 전에 그 큰 목소리 때문에 기분이 상하죠. 요즘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큰 목소리로 말한다고 더 잘 들리는 것도 아니죠.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은 들릴락 말락 그런 작은 속삭임으로도 충분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잔잔한 노래 듣겠습니다. 유익정 그리운 얼굴.

유익종의 그리운 얼굴 잘 듣고 왔습니다. 낮 기온이 지금도 33.1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늦더위는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말이 되면 마치 장마철처럼요. 정체 전선이 형성돼서 주말에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몇 가지 눈에 띄는 뉴스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으로 평가한 비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네요.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K-STAT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진행해서 이날 공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높은 50%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 13일 발표된 8월 2주차 조사에서 취임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가 이번에 소폭으로 올랐네요. 자, 그리고 어젯밤 뉴스부터 정말 비현실적인 산사태 네팔에 재난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 정도로나 볼수 있을 법한 그런 어마어마한 산사태. 지금도 저 뉴스 전문 채널 양쪽에서 다 지금 그 장면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에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 화면 보셨을 텐데 중국 국경하고 맞닿은 네팔의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홍수죠. 사망자가 여태까지 집계된 걸로 최소 165명으로 늘었고요. 실종자는 1000명 이상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현지에서 일하던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연락이 끊겨서 정부가 지금 긴급 대응에 나섰죠.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 두절입니다. 연락 두절된 한국인은 처음에 8명으로 알려졌다가 이후에 주 네팔 한국대사관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현지 채용된 한국인 한 명이 추가로 연락 두절 상태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현지에서 지금 고립 중입니다. 연락은 이제 되는 상태에서 고립 중이다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팔 그 세계 지붕이라는 데 아닙니까? 이비한 방울 오지도 않았는데 웬 홍수냐? 이게 참 미스터리인데요. 미국의 지질 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번 네팔의 홍수는요 빙하호가 붕괴가 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는 AP통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팔 쪽 빙하에서 발생한 얼음, 암석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갑자기 이게 터지면서 하류로 물이 확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결국에는 온난화로 인해서 히말라야 지역 빙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눈사태가 강을 막았다가 이게 어느 순간에 탁 터지면서 급류가 하류로 계곡을 따라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쏟아져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빙하 붕괴로 진도 4가 넘는 진동이 발생을 했지만 사실은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충격파가 진도 4, 5에 해당할 정도였다. 정말 너무 재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이런 고지대에서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눈이 녹고 빙하가 녹고 옛날에 어디 저 무슨 다큐 프로그램 같은 데서 히말라야 쪽에서 그 빙하호가 녹게 되면 계곡을 따라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거다 그러는데 그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구가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7천, 8천 고지에서도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건데 무섭습니다, 앞으로. 네. 식약처는요,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 배추 등 82건을 수거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그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꽁무니에다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는 그런 엽기적인 장면을 봤는데 다행히 식약처에서 그거 보고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있었던 심야의 스쿨존 속도 제한 있잖아요. 심야의 어린이 통행이 적은 곳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보다 높이는 시간제 속도 제한이 확대된다고 하지만은 과속과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안전시설, 사고 이력, 도로 여건 등을 따져서 대상지를 선별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을 취소할 방침이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양력으로는 8월 27일입니다만 음력으로는 7월 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백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백중날인데 한 해 농사가 한창 물이 있고 농부들 손길도 잠시 숨을 고르고 농산일 잠시 내려놓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의 풍속으로는 호미씻이라는 게 있대요. 호미씻이. 그해 농사가 잘 된지 머슴을 뽑아가지고 머슴 얼굴에 검정칠도 하고 도롱이를 입히고 삿갓도 씌우고 우습게 꾸며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하는 풍습. 이 머슴이 집집마다 돌아다닐 때 집주인들은 이 머슴한테 술과 안주를 대접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백중날 머슴이 장가간다. 그래 여기에서 백중날이 유래가 된 겁니다. 백중날 머슴이 장가간다. 예.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PD는 생활전선으로 나가고요. 예, 바블로 PD가 출제하는 돈가스 퀴즈 오늘은 어떤 게 있을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합니다. 주현미 노래입니다. 이정표.

돈가스 퀴즈입니다. 나눔 선물 예, 시작을 할 겁니다. 샵 0951 문자로요. 예. 세 가지를 쫙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보내주시고 두 번째 받고 싶은 나눔 선물 적으시고 세 번째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음력 7월 보름입니다. 음력 7월 15일 이날을 이제 백중날이라고 그러는데 이날이 되면은 민간에 호미시시라는 풍속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있었죠. 뭐 지금이야 뭐 다 사라졌겠습니다만. 오늘 돈가스 퀴즈는 뭐냐면 요 백중날과 관련된 퀴즈네요. 속담인데 백중날 누가 장가 간다? 아, 요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백중날 누가 장가를 가느냐? 백중날 왜 머슴들한테 휴가도 준다? 뭐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중날 누가 장가를 갈까? 이게 오늘의 퀴즈인데 보기가 두 개 올려왔습니다. 1번은 머슴이다. 2번은 대감마님이다. 예. 백중날 머슴이 장가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감마님이 갈까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1번 그냥 쓰십시오. 힌트 드리면. 그냥 1번 쓰시면 돼요. 네, 모르시면. 자, 이어서 나눔 선물 24가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의 2인 식사권,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 식사권,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 수택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여 오키미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24가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중에 하나 뭐 받고 싶다 적으시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누구와 함께 나눔 선물을 받으면 함께 하겠다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음력 7월 보름 백중날인데 추수하기 전에 좀 약간 쉬는 농한기죠. 그래서 백중날 누가 장가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냐 장가가는 게 1번 머스입니다. 2번 대감만입니다. 헷갈리시면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네. 9858님께서 지금 텔레비전 보고 계신가 봐. 최일구 앵커 노란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노란 셔츠. 아이, 고맙습니다. 그 기왕에 그러면 노란 셔츠 얘기 나왔는데 한명숙 씨의 그 노란 셔츠 입은 그런 거 있어요? 노래? 있어? 어, 파블로가 오케이 표시를 했네. 예. 자, 그러면 청취자 덕분에 노란 셔츠 입은, 아, 노란 제목은 노란 샷스 입은 사나이네요. 한명숙 선생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TV로 한번 보시다가 제가 노란 남방 셔츠 입고 있는 거 보고 잘 어울린다고 그러셔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이 노래 히트했던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는데 한명숙 씨의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가 아니고 노란 샷스 입은 사나이. 아, 옛날 생각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당첨자를 쭉 발표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퀴즈 정답은 백중날 누가 장가를 가느냐? 1번 머슴이 장가 간다 그러죠. 예. 머슴한테 이날 하루 휴가를 줬다고 그래요. 돈 많은 집에서는 이날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머슴한테는 정말 장가도 보내주고 뭐 집도 얻어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다 그러는데 제가 이게 백중이라는 거 어?

0: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뭐 간단하게 써 있는데요. 아, 이런 역사가 있네요. 불교 용어인데 음력 7월 보름날 승려들이 제를 설치해서 부처를 공양하는 날이다. 옛날에 아주 큰 명절이었다. 특히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 고려 시대에는 이날 일반인까지 참석해서 우울한 분회를 열었으나 조선시대 이후로는 사찰에서만 행하여 진다. 조선시대는 숭유 억불 시대였으니까, 예. 근래에는 민간에서는 여러 과실과 음식을 마련해서 먹고 논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우리나라가 불교가 융성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명절이었나 봅니다. 예. 자, 첫 번째 당첨자는 3299번님이에요. 정답은 머슴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오란다 강정 세트를 받고 싶어요. 와, 맛있겠습니다. 백중날이라 절에도 갔다 왔는데 오란다를 먹으면 더 좋겠지요. 어쩐지 오늘 당첨이 될것 같아요. 오란다가 나는 좋아. 아마 한명숙 씨 노래하는 샤스 입은 사나이, 예, 그거를 라임을 맞춰서 문자를 보내셨네. 남편이 엄청 애청자랍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에. 아, 3299님이 새싹 문자인데 어쩐지 될것 같다. 이 땅이 있으시네. 뭔가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으셔. 이분 전화 돼요? 됐어?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새싹 문자인데 이렇게 처음으로 문자도 보내시고 당첨도 되시고 저하고
1: 아니,
0: 이렇게 전화 인터뷰도 하게 되고 반가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뭐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으신가? 어쩐지 될것 같다 이렇게까지 써놓으셨어?
1: 아니, 그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노래도 좋아하고요. 아, 제가 문자를 보내자마자 저희 남편이 옆에서 너 전화 올지도 몰라 이랬거든요.
0: 오호호호, 야, 대박.
1: 전화가 바로 왔어요. 남편이 저 일을 하면서 항상 이 최고의 이거를 허리케인을 듣거든요.
0: 아, 그러십니까?
1: 예,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잘 들을 시간이 없는데 오늘 늦은 휴가를 갔다 오면서 듣는
0: 아,
1: 중이에요.
0: 두 분이 같은 차 안에 계시구나.
1: 예, 같이 있습니다.
0: 어디 갔다 오시는 거요?
1: 저기 내장산 다녀오고 있습니다.
0: 아, 저기 저 전북 내장산.
1: 예, 정읍의 내장산
0: 정읍,
1: 다녀오고
0: 정읍,
1: 있습니다.
0: 정읍.
1: 예.
0: 그러시구나.
1: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0: 아저 이렇게 예지력이 있는 부부인데 그냥 올라오지
1: 네.
0: 마. 댁은 어디 서울이시고?
1: 수원입니다.
0: 수원 가기 전에
1: 예.
0: 어디 저 로또 그거 들어가서 하나 사요. 어?
1: 아, 그럴까요?
0: 아이 그래야 될것 같은데.
1: 그래야
0: 야
1: 되겠어요.
0: 오늘 뭐 휴가
1: 아무튼
0: 끝날이고 야 허리케인 라디오하고 뭐 인터뷰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걸
1: 예.
0: 미리 이저 예지력을 발휘해서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야 약발
1: 저도
0: 떨어지기
1: 깜짝
0: 전에 빨리
1: 놀랐습니다.
0: 가서 하나 사셔야 될것 같은데.
1: 예, 로또 하나 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백중날이라 일부러 저길 갔다 오신 거예요?
1: 아, 절에는 제가 수원에 다니는 데가 있어서 갔다가, 예, 오는 겁니다.
0: 아, 워낙 저 불교신가 보죠?
1: 네네.
0: 그러면 수원에 있는 절은 어제 갔다 오셨어요?
1: 새벽에 일찍 다녀왔습니다.
0: 오늘 새벽에?
1: 네.
0: 아, 오늘 새벽에 수원에 절 갔다가 백중날 기도를 하고 공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읍 갔다가 지금 내장산 거기 내장산 갔다가 올라오시는 거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이거 뭐 군대 여기 저 군대 아닌데 왜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셔?
1: 여보세요?
0: 예.
1: 네네. 아, 군대처럼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0: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러니까.
1: 아, 긴장이 돼서요.
0: 백중날 절에 가면은 신도들은 뭐를 하십니까? 뭐 천도제를 지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아, 뭐, 향을 좀 이제 추모도 좀 지내고요.
0: 예.
1: 기도 드리고, 또 백중에는 맛있는 떡도 하고,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저는 오늘 휴가라서 바로 나왔는데, 예,
0: 네.
1: 백중날에는 또 돌아가신 분의 혼도 찾아온다고 해서 기도도 좀 드리고 합니다.
0: 조상님들.
1: 네.
0: 네. 그래서 천도제다 이러는 거구나. 아이고,
1: 그렇죠.
0: 참. 남편분도 같이 절 같이 다니세요?
1: 또 신자긴 하나, 남편은 절에 잘안 가요.
0: 주로 저 아내분 이제 운반을 주로 담당을 하시나 보지?
1: 네, 그렇죠.
0: 운송 담당?
1: 아무래도 가는데 여성분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남편은 특별한 날 아니면 잘 안 가시더라고요.
0: 예, 절회를 잘 안 가신다고?
1: 네.
0: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일리지는 두 분이 어디, 제가 맞춰볼까? 한 40대 같은데.
1: 어머나, 어쩔까.
0: 어쩔까?
1: 어쩔까요?
0: 50?
1: 아, 내년에 환갑입니다.
0: 오, 리얼리?
1: 리얼입니다, 리얼.
0: 요. 아니, 제가 괜히 그냥 40대라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라디오 듣고 계신 다른 청취자분들도 목소리 이걸로 보면은, 이제 네. 40 중반쯤 돼 보이는데, 어, 목소리 정말 동안 목소리가 아주 고우시네.
1: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네. 내년에 환갑이라고요?
1: 예, 네, 내년에 저 환갑 여행.
0: 그러면 6, 7년이요?
1: 예, 네, 6, 7년 양띠예요.
0: 어, 저기 저 파블로가 제가 6, 8이거든. 파블로 PD 알아요?
1: 저희 남편이 옆에서 네. 원숭이띠라고 하시더라고요.
0: 원숭이 잔내비.
1: 네.
0: 그 남편 좀 바꿔보셔. 지금 운전 중이에요?
1: 예, 네, 운전 중.
0: 아니, 나도 그러면. 나도 남편이 운전하는 거죠?
1: 남편이 운전하시는데다가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실
0: 거예요. 에이, 저런. 뭐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목소리만 들리는 건데. 지금 어디 지나고 있어요?
1: 여기 어디예요? 오성 지나고 있습니다.
0: 오성?
1: 예.
0: 많이 올라오셨네. 차는 안 막혀요?
1: 예, 차 안 막히고 있어요. 천일이라 예. 그런지 예. 안 막히더라고요.
0: 그래요. 아유, 예. 오란다 저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1: 네.
0: 에, 파주시 한과 쌀감이래 오란다 예. 강정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아이고, 이제 집까지 한 시간 남았어요? 수원까지 그러면?
1: 네, 한 시간, 한 10분 남은 것 같아요.
0: 한 시간, 10분. 뭐, 금방 가시겠네. 예. 네. 편안히도 올라가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좀 네. 들어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저기요. 그, 저, 네. 파블로 PD가.
1: 네.
0: 그, 내장사 다녀왔다고 지금 청취자께서 그러니까. 네. 김용임의 내장산이라는 노래를 틀어드리겠대.
1: 네, 그 노래 저 너무 좋아해요.
0: 오, 잘 됐네. 오늘 뭔가 된다. 아, 뭔가 돼. 어, 내가 오늘 당첨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니 당첨됐지.
1: 네.
0: 노래를 저 PD가 골랐더니, 아, 그거 내가 워낙 좋아하는 노래다.
1: 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0: 그러니까 댁에 귀가하기 전에 어디를 들러야 된다?
1: 옷도방이요?
0: 그렇지, 그렇지. 거기 갔다 오셔야 돼.
1: 알겠습니다.
0: 만약에 당첨되면 입 닫기 네.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잘 들어가십시오. 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백중날 내장사를 갔다 오신 부부를 위해서 김용임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장산.

네, 김영임의 내장산이라는 노래. 참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뭐, 노랫말이 예술입니다. 동력바람 불어오면 곱게 물든 내장산아, 가을빛 물들면 찾아올 거나 어느 고운님, 나를 찾아올 거나 내장산으로. 네. 나는 지금 내장산에 있는데, 예. 가을빛 물들면 고운님이 아마 찾아올 거다. 이런 희망이 섞인 노래입니다. 서리서리 눈물인가 내장사 쇠북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다. 쇠북소리 쇠로 북을 만들었나 했더니 지금 빠블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 이미지가 떴는데요. 쇠북은 사찰에서 대중을 불러모으거나 공양시간 알 때 사용하는 금속 타악기. 지인같이 생긴 그런가 봐요. 네. 그 절에서는 이제 쇠북으로 그렇게 부르나 보죠. 예. 네. 3362님이 TV는 채널이 몇 번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 TV 송출국 직원분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 예? SK, LG, KT. 예. 안 올려주네? KT는 214번. 저 떴다. BTV라고 해서 SK 텔레콤 가입자는 244번. 네, IPTV 가입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니 TV, KT죠. 여기는 214번이고, LG 가입자들은 245번 하면은 전국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해주는데도 여기 TBS 밖에 없습니다. 살림살이는 영시원찮아도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3087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정답은 1번 머슴이고요. 당첨되면 아무거나 받고 싶네요. 김치국부터 마시는 겁니까? 내 생애 처음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빨리 TBS 해결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3087님.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도착하면 잡채를 해 드신지 아니면 숙회를 해가지고 고추장에 찍어서 드셔도 된다고 다른 받으신 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따라 새싹 문자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네. 2041님인데 어우 재밌는 방송 처음 듣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네. 네, 2041님이 퀴즈, 돈가스 퀴즈에 참여는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나눔 선물을 받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셨네요. 네. 그냥 여기까지만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한번, 그러면 2041님께서, 그냥 가긴 섭섭하다 그러시면, 문자를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원하는 상품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파블로 PD가 바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다고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죠. 왁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여기 출연됐었는데 슬퍼지리어 하기 전에 노래 듣고 옵니다.

왁스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요 DJ 한 게 만 9년 전인데요. 2017년 10월 달인데, 그때는 노래도 잘 모르고 그럴 때였는데, 저 밖에 있는 이제 파블로 PD가 뭐 왁스에 뭐를, 노래를 틀겠다고 소개하라고 써놨길래 프롬프트에다가. 아니, 왁스가 무슨 노래를 하냐. 죄송합니다. 아, 그때 몰라가지고. 내가 그 뒤에, 왁스 씨가 여기 와가지고 노래하는 거 라이브로 했는데, 야 정말 노래 예술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저 여기 상암

보컬 레슨 받는다 그러잖아요. 고음 처리가 안 돼가지고 악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한 시간 레슨을 받으면요, 앰뷸런스 타고 어디 가야 될 정도로 힘이 빠지고 그러는데 왁스 씨 정말 노래 안정적인 노래 좋습니다. 왁스 씨의 한 반의 반만 제가 따라가기만 해도 저도 제2의 인생을 예. 가수로서 한번 좀 나가볼까 생각 중인데, 노래를 이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네. 하여튼, 왁스 처음에 바로 닦을 때 쓰는 왁스, 야, 그거 아니야. 그때 혼났죠, 그때. 아유. 자, 왁스 씨 농담으로 한 거예요. 혹시 듣고 계시면. 네. 자, 계속해서 당첨자 발표해 드립니다. 0791번님. 네, 정답 1번 머슴이고요. 네. 왜 내력을 위에다 그렇지. 쟤는 읽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내려버리면 안 보이잖아. 0791님, 정답 1번 머슴이고요. 받고 싶은 거는 2번 영양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신랑 요즘 부쩍 힘들어 하거든요.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주실 거죠? 하하, 이렇게 하셨네요. 0791님께 뉴질랜드 영양제를 보내드린 답니다.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 보조식품을 뉴질랜드에서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면요. 잘 쓰시고요. 그리고 4179번님 당첨입니다. 정답 1번 머슴이고요. 샘플을 쓰고 있는데요. 스킨 케어를 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4179번님한테 이브스 볼륨에서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 인원 에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76번님 당첨입니다. 정답은 1번 머슴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귀에 익숙하네요. 선물은요, 왕만두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 힘이 없거든요. 이열치열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왕만두를 취업 준비생인 우리 아들과 맛있게 먹고 이 더위를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 잘하고 있고요. 승승장구하세요. 고맙습니다. 6676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만두가 큰 왕만두, 김치 왕만두하고 그냥 고기 왕만두. 냉동 상태로 두 개가 큰 봉투로 간다고 그래요. 아들하고 잘 드시기 바라고요. 3924번님 당첨됐습니다. 1구형 정답은 1번 머슴이고요. 고양시 행신동의 뒷고기를 결혼 1만일 된 우리 만인가 먹고 싶... 결혼 만일이면은 한 10년 되신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 안 되지 또 만일 만일 1만일 그러니까 1년이 365고 10년이면 3650 10년이 뭐야 그러면 30년? 30년 가까이 되신 분이네. 여기 1만일 그렇게 해주시니까 막 헷갈렸습니다. 예, 3924번님한테 고양시 행신동의 뒷고기가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의 2인 식사권입니다. 네. 광주시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니까 두 군데 선택해서 갔다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잘 다녀오시고요. 자,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린의 노래 듣겠습니다.

정혜린의 샤르르 샤르르 듣고 왔고요. 자, 이제 2부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3부 3시부터 허리 디스크쇼입니다. 황당 선생님 오시는 날인데 여러분들 황당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노래 미리미리 신청곡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끝곡입니다. 송대관 씨의 노래 긍짝 긍짜자 긍짜 네바 학자 속에 3시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시

0: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프라자 호텔 구간 또 세종대로 사거리 쪽으로 가는데 시청 앞 광장 부근 모두 하위 한개 차로 쪽에 행사 관련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에는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내부 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성산읍 쪽은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근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고요. 강변북로 브릿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또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는 각각 4차로를 막고 작업하는 곳이 있어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잠실철교 부근 1차로에서도 역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절찬리 방송 중.
2: 이 전주만 들어도 이 노래 알죠? Just then I needed you most. 랜디 벤 오모가 온 곡인데요. 이 노래를 지금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가수 추가열 씨입니다. 네. 추가열 씨가 부르는 Just when I need you most 듣고 오겠습니다.

채소도 곡식도 풍성해지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누군가의 땀과 수고도 함께 생각해야겠죠. 오늘도 좋은 음악과 사람 사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쇼. 그리고 풍요로운 계절에도 통장은 여전히 10년 가뭄처럼 적적 갈라지는 흉년인 남자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음수사원 마실 음 물수 생각사 근원원 그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마주하는 오늘 우리가 그 먹는 밥 한 끼 뒤에 농부들의 땀과 노고가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사는 안 지어도 밥은 누구보다 아주 그냥 풍성하게 먹는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황입니다.
1: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0: 하나 더 남았어.
1: 남았습니까?
0: 오늘도 겸손하겠습니다.
1: 달팽이? 달팽이.
0: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1: 네. 메가더 장군은요?
0: 메가더 장군도 움직이지 않는다.
1: 메가더 장군이 인천 자유공원에서 꽤 더우셨을 것 같아요.
0: 올 여름 또 무난히 덥지 않았었겠습니까?
1: 네, 선생님, 저 밥을 풍성하게 드신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0: 예.
1: 밥은 그 순정이 탄수화물 덩어리라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뇨 걸려요.
0: 머리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밥만 풍성합니다.
1: 음수사원, 야, 야, 야,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근데, 예? 물 마실 때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왜 근원을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
0: 그러니까, 뭐, 이 밥을 함께 이제 농부들의 땀, 원고대로 해.
1: 그러면,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0: 사실 뭐, 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백중 아니겠습니까? 또 좋은 시간이니까, 시작부터 좀 좋게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게 누가 한 말이냐고.
0: 그러니까 우리 최일구 씨가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이 음수사원은요, 중국 남북조 시대 시인이자 문장가인 유신이 쓴 시, 징주곡에 나오는 말인데요. 음수사원 굴정지. 물을 마실 때는 우물 판 사람의 노고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의 노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 마실 때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0: 서울시를 생각해야겠습니까?
1: 네. 서울시도 생각해야 되겠고, 청평댐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0: 네. 서울시. 그죠? 네. 서울시 여러분 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무튼 우리 최일구 씨는 참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거 보면, 그래서 머리가 아주 무척 큰가 봅니다.
1: 그 선생님도 물 마실 때 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0: 저도 가끔은 뭐, 이 물값은 누가 낼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1: 누가 내요?
0: 모르겠습니다. 뭐 계좌이체가 돼서 누가 내주는지. 예.
1: 누가 내 우리가 내는 거죠, 선생님.
0: 너 네. 오늘 왜 이렇게 애드립이 많어?
1: 아이고, 역시 현실적인 철학자십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0: 예.
1: 컨트리 음악의 전설 달리 파튼 이분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80세를 일기로 떠나셨는데 아 그녀는 평생 음악으로 전세계 팬들한테 기쁨도 주고 수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전했던 스타일 아니었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허리 디스크쇼에서 그녀가 남긴 음악을 두 곡을 좀 차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두 곡을 잇따라 듣는 거예요? 아니면 차례대로 듣는 거예요?
0: 차례대로 들을까 합니다.
1: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곡이에요?
0: 근데 이걸 달리 파튼이라고 해주셨는데 저 때는 돌리 파튼으로 읽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저희 때는 달리라고 읽었거든요.
0: 저는 이제 돌리인데
1: 네.
0: 아 달리나
1: 저 뭐? 선생님 네. 선생님 그 써 있는 대로 하세요. 괜히 애드립 하지 마시고
0: 너부터 시작했잖아. 1980년에 발표된 돌리 파튼의 아주 대표곡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동명의 영화 9to5의 주제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매일 반복되는 직장인의 고단한 삶을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노래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타자기 소리를 연상시키는 아주 경쾌한 리듬과 달리 파튼의 특유의 밝고 시원한 보컬이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 일은 좀 힘들어도 음악만큼은 신나게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죠.
1: 예.

0: 9 to 5 Dolly Parton 노래. 이게 전 세계 직장인들의 애환을 노래로 바꿔버린 명곡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생각하면은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그런 분들.
0: 네.
1: 참, 그분들이 아주 참 제일 부럽습니다.
0: 그렇죠. 선생님은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아오셨으니까.
1: 아니요. 저는 뭐, 이제 일어나도 뭐 갈 데도 없고.
0: 네.
1: 뭐,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0: 누워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
1: 아, 가끔 휠체어 타고 나갔다 왔다 합니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0: 네, 4723님께서 문자를 보냈네요. 돌리 파튼이 나왔던 9 to 5 이 영화 저 어릴 때 보고 와서 와 미국 사람들은 5시에 퇴근하는구나 일찍도 하네 그랬었거든요.
1: 아, 예전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네.
0: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1: 네.
0: 우리는 9 to 5라는 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거고 아직도 우리는 9 to 6 아닙니까 지금? 네? 그 얘기라는 거예요.
1: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른다고 이 녀석아.
0: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6502님 하도 졸려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우나인데요. 아무래도 여름이라 손님이 드문드문합니다.

0: 손님이 좀 거시기하니까 라디오를 좀 크게 하고 졸음을 쫓고 있습니다. 참 재밌네요. 허리케인 라디오의 허리디스크쇼. 네.
1: 아, 직접 그 사우나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0: 그러신 것 같죠?
1: 아유, 그 사우나 가본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최구 씨 그 사우나가 들어갈 때 얼마씩 합니까, 그게?
0: 글쎄요, 때 안 미세요?
1: 그걸 왜 밀어?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저기 우리 6502님 혹시 마음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0: 사우나 티켓
1: 한 3회 것만 줘봐요.
0: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
2: 아니, 재밌대잖아.
0: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돌리 파튼 노래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자, 사우나 3회 이용권을 위해서 다음 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발표된 이번엔 듀엣 명곡입니다. 돌리 파튼과 케니 로저스 아시죠?
0: 네.
1: 케니 로저스가 함께 부르면서 아주 그 두 사람의 대표적인 듀엣곡이 됐습니다.
0: 저기요, 선생님. 케니 로저스가 아니고요. 그냥 케니 로저스 하면 돼요.
1: 케니라고 했습니다. 네. 즉, 틀리가 빠져가지고
0: 그런
1: 거예요. 제목은 그 아일랜드 인더스트리.
0: 아이슬란드가 아니죠.
1: 뭡니까?
0: 아일랜드죠.
1: 아일랜드니까? 왜 근데
0: S는 묵음이죠, 묵음.
1: 그거 언제 묵음이 됐냐, 그거?
0: 예, 옛날부터 묵음이 됐어요.
1: 아일랜드 인더스트리.
0: 예.
1: 그냥 번역하면은 흐르는 물 속의 섬들인데요.
0: 그렇죠.
1: 세상이 좀 그 아무리 거칠은 물결처럼 흘러가도 서로에게 좀 서로 이렇게 내 손 잡아봐. 이게 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0: 그렇죠.
1: 두 사람의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듯 하면서도 그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오늘은 둘리 파튼을 추억하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0: 네.

0: 네. 케니 로저스와 달리 파튼의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아주 유명한 노래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선생님 이 아일랜드 인더스트림 이 노래 말이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예?
1: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세상이 이제 아무리 거친 물결처럼 흘러가도 좀 서로 좀 의지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사랑하면서
0: 아니 그러니까 섬하고 물하고 서로 사겨라 그런 얘기예요?
1: 여기까지만 해.
0: 아, 그 할래 그러십니까, 선생님? 저 김처복만이 청취자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개털 황당 선생님, 혹시 기업은행 계좌도 갖고 계세요? 여기 시화공단점 기업은행 앞인데 개털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아주 조금 보태드리려고 그러거든요.
1: 제가 사실
0: 기업은행 계좌 있으면 보태드린대요.
1: 기업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김처복만이. 저거 한번 걸리기만 해, 아무튼. 이분 상습범 같으신데, 저번에도 한 번 나 저기, 군산 쪽에서 한참 3시간 헤맸잖아, 찾다가. 군물만 떼다가 사라지는 김처복만이.
0: 예.
1: 그냥 거기 두고 가라고, 좀 제발. 경비한테 맡겨요. 계좌로 뭐 하지 마시고.
0: 자, 이제, 우리 파튼 얘기도 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 번호는 샵0951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면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허리디스크쇼에서 개털 이종황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또 뭐 TBS가 이게 뭐 출연료도 못 받고 막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네. 아주 힘이 나고 으쌰으쌰 하게 됩니다.
0: 아, 그럼 50원, 100원 문자 받으면 우리한테도 좀 떨어집니까, 선생님?
1: 아, 그거 놔주는 거 아니야? 아, 난 놔주는 줄 알아. 아, 줘주는 게 아니었습니까?
0: 그래도...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청곡 소개해 주십시오.
1: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5178님의 사연입니다. 5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 그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아이고.
1: 갑상선암 3기. 아, 그 정말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 제 아내에게 무심했던 거 아닌가. 막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아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들려줄 노래를 선곡을 이종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주셨습니다.
0: 듣기만 해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1: 사실 그 힘든 터널을 지나갈 때 가장 큰 힘은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오늘 이 부부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밤이 오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투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지나가고 있는 5178님의 그 부부의 굳건한 사랑을 응원하며 베니킹의 스탠바이미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네.

0: 네, 스탠바이 미 듣고 왔습니다. 5178님 부부의 굳건한 사랑을 응원하면서 네, 이종학 선생님께서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참 적절한 선곡을 이렇게 적시적재 하십니다. 선생님
1: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즉석에서
2: 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음악적인 경륜과 네. 뭐 삶의 지식 해박한 뭐 그런 것들이 뭐 다 겹쳐서
0: 아니, 그만하시죠.
2: 저의 네,
0: 됐어요. 네. 자, 새싹 문자로 5568번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연히 텔레비전을 틀다가 이중앙의 허리 디스크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DJ 최일구 앵커님 젊었을 때 향수를 느끼게 해줍니다. 너무 좋은 팝송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우연히 허리 디스크쇼를 보셨는데
2: 예.
0: 선생님 칭찬은 안 하고 제 칭찬만 하셨네.
2: 예? 그 DJ 최일구 앵커님 진행은 내가 했는데 왜 최일구가 저 친구는 제 보조 DJ입니다. 오늘은 보조 DJ니까 아무튼 그래도 5568님께서 오늘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
0: 네.
2: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백중 아닙니까? 백중
0: 예.
2: 여유가 있으시면은 농협으로
0: 아니면 또 농협 계좌입니까?
2: 오늘 백중이 또 농민의 날이고 그러니까 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도대체 선생님 계좌가 몇 개 있어요?
2: 이러다 보면 하나 걸릴 거 아니야.
0: 자, 선생님 다음 사연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다음은 문자 6802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67세의 남성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충격을 받아 큰 마음을 먹고 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0: 네.
2: 아, 살이 좀 많이 찌셨나 봅니다. 처음에는 그 걷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헬스장에도 다닙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무엇보다 그 몸이 참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좋아졌고 예전보다 훨씬 활력이 막 생겼습니다. 운동할 때 그 들으면서 좀 으쌰으쌰 힘이 나는 그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야, 좋죠. 예. 67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6802님이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어우, 멋집니다. 네.
2: 자, 그러면은 그 오늘은 우리 6802님이 좀 헬스장 러닝머신의 속도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질주감 넘치는 사운드.
0: 선생님.
2: 예.
0: 제대로 좀 읽으세요.
2: 나 영어만 나오면 좀 디피컬티해.
0: 다시 읽으세요, 다시.
2: 질주감 넘치는 신디사이저 사운드.
0: 예.
2: 운동의 텐션을 한껏 끌어올려줄 80년대 화배 명곡입니다. 요거 그냥 처음부터 이 드럼이 나오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아하의 Take on me.
0: 아하. 아하하고 하하하고는 어떻게 가족 관계예요, 뭐예요?
2: 어, 그거는 내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2: 아무튼 인생 60, 70에도 얼마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0: 네. 저기 선생님도 식사하시고 좀 걷고 그러세요? 혈당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2: 야, 그 계속 굶고 있는데 무슨 혈당이야, 이
0: 노래 듣겠습니다. 아하, 테이크 온 미.

0: 네, 아하의 Take on
1: me. 예전에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아주 그 만화를 아주 찍고 나온 그런 남자같이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하.
0: 전 못 봐가지고요. 잘생겼어요?
1: 아니, 우리 최국은도 모르는 게 있습니까?
0: 아, 모르는 거 많습니다.
1: 녀석, 네. 성공했네요.
0: 자, 노래 듣고 계시다가 6512번 청취자께서 긴 문자를 보냈네요. 허리 디스크 쇼가 있어서 목요일이 더더욱 기다려집니다. 두 분의 케미는 최고예요. 아이고. 음악 감상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DJ한테 신청해서 팝송을 들으며 친구들과 즐거워했던

0: 그 시절이 아련히 그립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1: 아유, 저도 예전에 그 DJ박스에서 네. 황당 이종환 DJ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랬지요.
1: 막 쪽지들이 막 오고 여자 아가씨들분들께.
0: 아, 뭐 만나자고 뭐 그런 것도 와요?
1: 그래서 이제 막 펴보면은. 네. 너 언제 돈 갚아, 이씨.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0: 자,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황당 선생님, 근데 죄송한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만 더 출연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에 두 번 출연해달라는데요?
1: 얼마나 좋을까요가 아니라. 네. 얼마나 줄래요?
0: 이렇게 재미있는 허리케인 방송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페이도 없이 출연료도 안 받고 열정을 다해서 방송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으로 존경합니다. TBS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즐겨 듣는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를 듣고 싶네요. 네, 신청곡이에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안 들리세요?
1: 아니, 듣고 있습니다.
0: 아니, 청취자가 앨리스 듣고 싶다 그러면 한 말씀 해야죠.
1: 그게 앨리스가 뭐 이사를 가고 그 짝사랑하던 또 여자친구가 또 남아가지고 그를 좋아하고 뭐 그런.
0: 앨리스가 이사 가는 게 아니고.
1: 네.
0: 그 남자친구가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앨리스가 이사를 갑니다.
0: 아닐걸요?
1: 그럼 이따 노래 들어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번역을 해보죠.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0: 아, 동시 통역이 되십니까?
1: 아이, 걱정.
0: 아, 좋습니다.
1: 제가 영어는 좀 미군 부대에 있었고.
0: 아.
1: 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0: 아, 공부? 무슨 공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1: 미시시피 공고에서.
0: 아,
1: 선반과 나왔어요.
0: 야, 거기 유명한데, 거기. 야, 정말. 자, 그러면. 준비 됐답니다. 스모키의 Living Next. 미군 부대에서 방해하셨다고 빠블러 그러는데.
1: 네? 그것까진 적지 마.
0: 자,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듣고 오겠습니다.
1: 9704님 것도 하나 더 읽어드리죠, 그러면. 인터넷?
0: 아니, 쟤는 뭐 듣겠다고 해놓은 것도 하나를 또 소개하라고.
1: 인터넷.
0: 9704님. 선생님이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1: 인터넷 불통 지역인 군부대 공사 현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황당 선생과 최일구 앵커 그 조크가 듣고 싶어서 일손을 놓고 잠시 자동차를 이동하며 잘 듣고 있는 찐팬입니다.
0: 네.
1: 스모키의 어머나 스모키의 노래 아무거나 상관없이 듣고 싶습니다.
0: 예.
1: 6512님이 주셨는데.
0: 네.
1: 같은 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두 분? 예,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주.
0: 네, 그러면 사연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4636님이, 선생님 안녕, 역대급 더위로 고생 많으셨죠? 오죽하면 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을까요? 다가오는 9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 자, 그러면 스모키의 리빙 넥스트 도어 투 앨리스, 사라 브라이트만의 넬라 판타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리빙 넥스도 투 앨리스하고 넬라 판타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087 청취자께서요, 노래 들으시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심 어린 문자를 보내셨는데, 선생님, 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1: 네네.
0: TBS 진심 응원합니다. 오랜 시간 무보수로 방송을 지켜주시니 제가 다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TBS의 빠른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1: 아이고 세상에. 네. 2087님 그 너무 그렇게 막 죄송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농협으로 보내주시면 간단한데 뭐 그렇게 미안하시고 그냥 뭐 몇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0: 아이 선생님 여기서 그러시면 되게 자꾸
1: 아니, 너무 죄송해 하시니까 참 마음이 안쓰러워서.
0: 아니 선생님 저도 그 계좌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1: 나, 나부터 살자 좀. 너는 이 녀석 젊은 녀석이
0: 젊다 저 선생님
1: 이제 60몇 년
0: 저도 67입니다 선생님만 90살이 아닌데
1: 쥐띠가 자꾸 찍찍거리고
0: 자 이어서 0183님
1: 예.
0: 황당 선생님 열혈 팬이에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저도 금융 쪽으로 안 좋은 상태지만 같이 힘내서 힘든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견뎌봐요. 언젠가는 화창하게 빛날 날이 오겠지요. 그리고 190님 지난번에 수제 왕만두 덕분에 잘 먹었어요. 두 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1: 0183님 그 주신 문자 내용 중에 같이 힘을 내서
2: 아, 나봐 좀
1: 같이 힘을 내서 라고 하셨는데 혼자 만두 다 먹었냐? 어? 같이 만두를 좀 나눠 먹자 뭐 저는 이런 말입니다.
0: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앨리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갔다는 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 그 영어 가사를 자꾸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0: 네. 동시통역 되신다면
1: 그러니까 거기 뭐 셀리도 나오고 네. 앨리스도 나오고
0: 네.
1: 누가 이사를 갔나 생각을 해봤는데
0: 네.
1: 그 집주인이 전세금 한 5천 올려가지고 그거 없는 놈이 나가지 않았을까?
0: 아 근데 이게 학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앨리스가 이사 갔다는 썰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앨리스가 데이트 갔다는 썰이 있고 그래요.
1: 네. 그건 내가 네.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만 따져. 되게 복잡해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네. 자 가사 낭송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0: 어떤 노래 오늘 하실까요? 그
1: 거짓과 위선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지쳤을 때 깊은 공감을 주는 명곡 빌리 조엘의 어네스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어네스티를 번역을 하면 뭘로 해야 돼요?
1: 뭐 진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진실이요? 진실. 정직하다.
1: 정직하다.
0: 어네스티.
1: 진실하다.
0: 아 미시시피 공고 나오셨다면 잘 모르세요?
1: 너도 만두 안 받아서 그러니? 자 음악 주시죠. 당신이 다정함을 찾는다면 그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함을 찾는다면 눈이 먼 것이나 다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요. 정직.
0: 봐봐요. 정직이잖아, 정직.
1: 박자 맞추지 마, 박자 좀. 정말 외로운 단어입니다. 모두가 너무 진실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정직. 거의 그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가장 원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0: 방송 사고 났어요. 자, 유망곡 선생님 시간 없어요.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1: 자, 가요 역사상 최초
0: 소개도 안 하는데 음악이 먼저 나왔어요.
1: 등장한 고스톱 관련 노래입니다.
0: 고스톱
1: 가수 권민 씨의 운칠이삼 고스톱을 오늘 유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네, 운칠 이상 고스톱 오늘의 유망곡입니다. 선생님은 몇 곡까지 해본 적 있어요?
1: 네? 너 안 갔니?
0: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내 동남권과 동북권, 서남권에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도로 곳곳에는 돌발 상황이 늘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노원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 있고 사고 지점 이후로 얼개 1교까지 밀립니다. 내부순환 성산 쪽으로는 기름램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차량들 방금 전에 이동을 하면서 이제 부근은 정상 소통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 습도는 5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여러분, 4억 5천만 명. 아랍으로 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9배쯤 되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한국 드라마가 돌고 K-POP 가사가 아랍어로 번역돼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동은 아직 한국 콘텐츠에 목말라 있다. 4억 5천만 명은 기다리는데 정착 한국은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15세 나이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국제전시회 공식 통역대에 섰고 방송에는 게스트로 나갔다가 어느새 마이크를 잡는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을 배우러 왔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을 설명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사막 말고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집트까지 한국과 4억 5천만을 잇는 동역사를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8월의 마지막 목요일 오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앞서 4억 5천만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보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실 분은 그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목마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오늘 한 시간 동안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K-스토리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너무 눈부신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오셨습니다. 방송인, 통역사, 디자이너, 모델, 크리에이터. 이게 프로필 직업란에 적힌 명함만 다섯 개인데 이것보다 더 이상을,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하나로 더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4억 5천만의 통역사라는 말입니다. 자나 왈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게 소개해 주셔서 어떡해요.
0: 아, 왜요? 멋있잖아요. 하시는 일이.
1: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부담스럽네요.
0: 갑자기 들어오시기 전에 나이를 네.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고, 하시는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 이렇게 나이가, 아무리 봐도 막 20대 중반, 초반, 중반밖에 안 보이는데 벌써 이런 많은 일을 하시나 해서요. 자, 자나님 안녕하세요. 지금 95.1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네. 보고 계신 분들 모두의 첫디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거든요. 아, 네. 하시면 됩니다. 예.
1: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자나라고 하고요. 한국 온 지 6년 됐고 저는 유학하러 왔다가 한국 사랑에 빠져서 대학원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방송 일도 하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일단 한국과 인연 언제 생겼냐면
0: 네.
1: 15살 때 한국과 인연 생겼어요. 근데 진짜 이거 한국에서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랍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0: 아, 정말요?
1: 네, 왜냐하면 미성년자고 여자인데 네. 갑자기 어떻게 부모님을 진짜 치고 끝에 있는 나라

0: 그냥 옆 나라도 옆 나라도 아니고 건너뛰는
1: 나라에 있는 나라예요.
0: 왜 네. 그 아시아 있는 나라 왜 그렇죠. 굳이 왜 이런 질문 그럼... 많이 하긴 해요. 이제
1: 15살?
0: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네. 그 아빠가 그 미술 교수님 하시고 그 다음에 네. 화가세요. 그래서 해외 돌아다니시면서 전시도 네. 하시는데 네. 그래서 유럽도 하시고 이거 뭐 갔다 왔는데 한국 자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시하셨다가 한국 교육에 빠진 거예요.
1: 아니 다른 거 아니고 한국 교육에서 교육.
0: 왜냐면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이신데 교수님하고 2년 좀 네. 기뻐가지고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랑 네. 2년 많이 깊으세요 아빠가. 그래서 그 아빠가 건국대학교 들어가셨을 때 꿈꾸셨대요. 네. 내 딸이 여기서 다니는 꿈꿨대요.
1: 오.
0: 그 내 딸 네. 미성년자인데 여기서 네. 다닐 수 없는 방법이 없냐라고 네. 물어봤대요. 네. 저 모르게. 그래서 여기 어학연수라는 게 있다.
1: 그렇죠.
0: 언어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미성년자라도 네. 상관없다 했는데 네. 그래서 와서 이집트 와서 너 가. 이집트로 가.
1: 너 가. 아빠한테 보내준 거야. 야, 너 가.
0: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네.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네. 고등학교 올라가는 방학이었어요.
1: 오.
0: 그래서 너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수능도 지고 뭐 하니까 힘들겠잖아. 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경험 해볼래? 하시고 오. 내가 아는 사람 많으니까 네. 챙겨줄 거야. 걱정 마라. 네. 근데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옆에 듣다가 네. 뭐 장난이겠지? 뭐 농담이겠지?
1: 그렇죠. 어떻게 15살짜리 아이를 보내겠냐고요.
0: 그 형제는 네. 그 3명이에요. 네. 제가 첫째고. 그래서 네. 제가 첫째니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생들은 5살 동생이 있고 10살 동생이 있고 보낼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자식. 저였어요.
1: 아무리 해도 그렇지.
0: 그래서 진짜 한국에 대한 너무 그거 막 홍보대사세요. 한국 한국 홍보대사세요 아빠가. 그래서 한국 관련된 문의 하고 싶으실 때 아빠 네. 찾아서 찾아 그 뭐 한국에 네. 대한 전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아빠가 한국을 일단 보냈어요. 보냈는데 원래 3개월이었다가
1: 그렇죠.
0: 와보니까 진짜 좋았어요, 제가.
1: 아, 본인이 더 좋아하게
0: 네,
1: 되는 거예요?
0: 진짜 예.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어리기도 하고 네. 거기 교수님들도 챙겨주시고 선배들도 챙겨주시고 아빠분들, 아 친구분들도 챙겨주시고 하니까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1년 다녔어요.
1: 1년. 쭉 하셨어요.
0: 네.
1: 그럼 고등학교를 안 가고 1년에 네. 5학기 연속
0: 결속했습니다. 결속.
1: 결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안 돼요. 학교 내고 계셨는데. 그래서 네. 원래 이집트 학교는 20년 동안 이렇게 네. 똑같은 학교 다니는 건데 같은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1년 동안 결속했으니까 네. 후배들이랑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1년에 그거를 다시 공부를 해야 맞아요.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안 부러웠어요.
0: 맞아요. 괜찮았어요. 네.
1: 괜찮았어요.
0: 근데 좋은 경험 가졌으니까
1: 그렇죠.
0: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살 때 일했다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일단 해외에서 좀 혼자도 살고
1: 그렇죠.
0: 좀 그 일도 사회 나가봐야 돼요.
1: 네.
0: 사회도 나가보고
1: 대단하시네요.
0: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네. 아빠도 전시 국제 전시도 하시고 하니까 네. 아빠 통해서 동력도 맞고 큰 행사에서 MC도 하고 미성년자인데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지금은 마이크 잡는 게 절대 네. 두렵지는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것 때문에.
1: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 마이크 앞에서는 하나도 안 두렵더라고요. 여기 원래 오시는 분들은 좀 약간의 긴장감이 있거든요, 마이크 앞에서는. 하나도 긴장을 안 하시고,
0: 네.
1: 정말 이게 아빠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0: 맞아요.
1: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0: 네.
1: 자나 씨도 나오면서 이렇게 아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아요.
1: 한국이라는 나라에
0: 네.
1: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0: 예.
1: 그 사람들의 우리한테 주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분위기 우리한테
0: 네.
1: 딱 아 너무 좋다. 좋은 기분을 딱 느끼게 되면은 그 나라 전체에 굉장히
0: 맞아요.
1: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0: 맞아요. 그건 막히네요.
1: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네. 한국 사람이 저 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너무 좋더라. 네. 너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시더라. 맞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되게 좋더라라는 그런 생각을 네.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0: 이집트 대사님이 하신 네. 말씀은 네. 내가 대사 아니라 네. 너희들 대사야 네. 라고 하셨더라고요.
1: 맞아요.
0: 너희들은 네. 네. 나라 홍보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잘못하면 실수나 뭐 잘못하게 되면은 네. 아, 이집트 사람들은 진짜 싸가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예의 바르고 잘하고 정도 많고 하면은 네. 너는 한국에서 그런 예의는 한국에서 배웠어?라고 물어보는
1: 그렇죠 예의게 그렇다니까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오늘 저희가 붙인 이 별명 4억 5천만 명의 동역사 어떠세요?
0: 진짜 너무 너무 큰 숫자이다 보니까 예. 와 너무 부담스럽네요. 제가 아랍어 한 마디만 하면은 4억 명이야.
1: 맞잖아요. 대사님이 맞아요. 내가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사다랑 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0: 맞아요.
1: 그 언어를 양쪽 언어를 잘하고 계시니까 네. 그럼 4억 5천만 명 누굴 와도 다 동역해 주실 수 있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아랍어로 쓸 수 있는 네. 나라들은 22개 나라예요.
1: 네.
0: 그래서 예. 아랍 나라들은 무슨 말이냐면 네. 아랍어 모국어로 쓸 수 있는 나라들은 아랍 나라예요.
1: 오,
0: 그래서
1: 예, 예.
0: 중동 나라는 예. 아랍 나라와 중동 나라는 달라요.
1: 아,
0: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 중동 나라는 위치 관련된 설명이고
1: 그렇죠.
0: 위치
1: 네.
0: 아랍 나라는 언어 관련된 설명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0: 아랍 나라는 아랍어로 쓸 수 있는 나라들은 아랍 나라예요.
1: 네.
0: 그럼 아랍 나라는 22개라는 의미가 22개 국가
1: 네.
0: 아랍어 모국어예요.
1: 네.
0: 그 이집트,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두바이, 모로코, 네. 튀니지 모두 다
1: 그렇죠.
0: 같은 언어서요.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네. 아랍 국가들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다들 모든 이제 아랍 국가가 아니라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동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리고
0: 맞아요.
1: 한참 저도 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집트는 중동이 아닌데 그렇지 중동이 아니지.
0: 네.
1: 아랍 국가인
0: 네.
1: 거죠.
0: 그쵸? 이집트는 네. 중동,
1: 네.
0: 아랍 국가.
1: 네.
0: 아프리카
1: 예.
0: 그리고 유럽 건너편이라서
1: 네.
0: 유럽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유럽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유럽 예. 건너편이에요.
1: 네.
0: 그리고 유럽 사람들한테 점령당한 나라예요.
1: 아.
0: 영국, 프랑스, 그리스, 로마.
1: 네.
0: 그래서 예. 유럽 문명하고
1: 예.
0: 유럽 역사와 그 아픈 역사도
1: 그
0: 나와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이
0: 네,
1: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0: 맞아요.
1: 굉장히 많은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0: 네.
1: 자, 예, 20살이 되기 전에 국제전시회, 아까 아버님을 통해서 국제전시회
0: 네.
1: 공식 동역자를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제 방송에도 게스트로 나갔다가 갑자기 MC가 되셨고 지금은 대학원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이거 처음보다 다 한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 원래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0: 그리고 참고로 제가 조교도 네. 하고 있고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1: 어머, 와, 조교도 하고. 일단
0: 네.
1: 말을 하는 직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공통점 보면은 말 많이 하는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공통점은 미디어,
1: 네.
0: 말,
1: 네.
0: 그 마이크.
1: 네.
0: 다 그 좀 먹혀 있는 직업이라고
1: 그렇죠.
0: 생각하시면 돼요.
1: 와.
0: 그리고 그런 말 많이 듣긴 해요.
1: 네.
0: 너 일 중독자야?
1: 아, 그렇죠. 이게 타이틀만 엄청
0: 맞아요.
1: 많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다 마이크 잡는 것이죠.
0: 맞아요. 야. 어떻게 하셨죠?
1: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0: 네.
1: 돌잔치 때 아마 마이크를 잡았을
0: 맞아요.
1: 거예요.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노래했을 거예요.
1: 맞아요. 그러실 거예요.
0: 네.
1: 노래 잘하세요?
0: 아, 안 돼요.
1: 아, 네.
0: 근데 마이크 잡아요. 노래방 가면 제가 단 네. 사람 하겠습니다.
1: 아, MC를
0: 네.
1: 하시는 거예요? 노래방
0: MC하고
1: 안에서도?
0: 노래도 같이 하는 만약에 모르는 노래면은
1: 네.
0: 가서 하고
1: 네.
0: 각오는 없이 하는 거지만
1: 와.
0: 근데
1: 와.
0: 제가
1: 예.
0: 사람 좋아해요.
1: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0: 네, 사람 좋아하고
1: 예.
0: 활발하게 하는 거랑 뭐 몸 움직이는 거랑 네. 그리고 같이 뭐 사람 보고 행사 가고 뭐 같이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제가 사무실에 가서 노트북 이렇게 하는 직업 저랑 안 맞아요.
1: 그렇죠.

0: 저랑 절대 안 맞아요.
1: 지금 저도 봤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될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절대 안 돼요. 아 근데 이름이 자나잖아요. 네. 이게 이 20대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0: 그 이집트에서 진짜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1: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자나 있고 잔나 있어요. 네. 자나 있고 네. 그 가벼운 부드러운 발음 자나 네. 있고 네. 잔나 있는데 네. 잔나는 전국이라는 거예요. 아, 아랍어로. 네. 자나는 네. 제 이름 네. 전국에만 볼 수 있는 열매. 꽃이라든지 아. 나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러면 와. 어떻게 쓸 수 있냐. 네. 자. 그 일단 아랍 무슬림 국가에서 전국이라는 네. 게 진짜 엄청 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좋은 일 해야 우리 사후 세계 갈 때 전국으로 간다. 이런 그 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그러면 너 좋은 일 해야 전국 네. 가서 자나 볼 수 있어.
1: 와.
0: 아름다운 거예요.
1: 우리가 지금 전국에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국에 와 있어요. 우리 유튜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와 있는 겁니다. 자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0: 아닙니다.
1: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아름다운. 계시는데 네. 이집트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네.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0: 그리고 핑크색 그 장미는 네. 자나라는 거예요. 아. 한국이든 상관없이.
1: 와.
0: 그래서 제가 뭐 철업 작품이나 철업 네. 전시나 이럴 네. 때 받는 꽃은 자나 장미예요.
1: 아~
0: 한국에서도
1: 와 그렇게
0: 진짜
1: 좋은 이름이.
0: 아름다운 이름인데
1: 한국에서는 자나케나 그러니, 자나케나 자나.
0: 근데 진짜 웃긴 게 네. 제가 소개할 때 아 네. 이집트에서 온 자나예요. 그래서 자나 그래서 그 못 외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자나케나요 하니까 아, 네. 평생 안 까먹으세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진짜 평생 외우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 자나라는 말은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나, 그리고 자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0: 자나.
1: 이렇게 아까 저 유튜브를 딱 보니까 나오시는 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네. 깜짝 놀란다면서요. 한국에서. 맞아.
0: 그거 진짜 그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네. 한국어 모르는 상태로 한국어 온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나라는 문법도 있어요.
1: 어.
0: 했잖아.
1: 아, 그렇죠.
0: 멋잖아. 자나. 예쁘잖아. 했는데 네. 그러면 네. 그거 자나. 네. 그거만 자나 들리니까 그렇죠. 한국말 모르니까 네. 자나만 들리니까 식당 가든 길거리든 자나만 들리면 아 진짜 정신없이 이렇게 하면서
1: 엄청 많이 나를 왜 이렇게 불러
0: 그러니까
1: 사람들은.
0: 그다음에 예. 더 궁금했어요.
1: 네.
0: 아 나는 한국말 진짜 잘해야 된다.
1: 네.
0: 자나라는 내 이름 많이 네. 들리게 해주는 언어니까 네. 진짜 열심히 배워야 예. 그거 무슨 의미인지 그런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1: 예쁘잖아라고 들어보고 좋잖아.
0: 했잖아. 싸울 때도 뭐 했잖아. 어 어머
1: 괜히 괜히 보게 되는.
0: 맞아요. 아. 재밌어요.
1: 와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랍어를 쓰는 나라 몇 개 국가이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이 질문을 올렸거든요.
0: 네.
1: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22개 국가더라고요. 근데 22개 국가인데 인구를 치면 4억 5천만 명인
0: 맞아요.
1: 거죠.
0: 어마어마한 거죠.
1: 와, 그리고 이집트만 해도 정말 1억 명 정도
0: 맞아요.
1: 있는 거죠.
0: 우리 1억 2천인가요? 네. 1억 넘었어요. 네.
1: 네. 그래서 이 보니까 자나님께서 2024년도에 킨텍스 강연을 하셨는데
0: 네.
1: 거기에서 이 숫자를 무대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그 한국인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1: 네.
0: 근데 한국 분들은 자 우리 아랍 국가 왜냐하면 한국하고 아랍은 진짜 멀리 있는 국가들이라서
1: 네. 그렇죠.
0: 서로 잘 몰라요.
1: 네.
0: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K-드라마와 K-POP 네. 통해서 아랍 국가에서 한국이 아주 익숙한 나라예요. 가보지는 않지만
1: 그렇죠.
0: 한국말도 잘하게 되고 K-뷰티도
1: 네.
0: 알게 되고 한국 문화도 알게 되고 전대말 반말 그런 거 다 알게 되는
1: 전대말
0: 사람들이
1: 반말까지요.
0: 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표현이 목 마르다, 목 말라 있다라는 게 엄청 궁금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 부족해요.
1: 아.
0: 충분하지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진짜 한국 많이 좋아해요. 다른 그렇죠. 나라.

0: 약간 그 내용을, 그 부족함을 왠지 나중에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자막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영어 자막이나 아랍어 자막 없으면은 외국인들 볼수 없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 진짜 한국인들이 너무 똑똑하신 게 모든 자막으로 다 돌리신 거예요. 그 드라마, 그뭐 노래 다. 그래서 자막만 보면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도 알 수도 있고 문화도 알수 있고, 그리고 저도 좀제 인스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아랍어로 말하면서 아니면 한국어 말하더라도 자막, 아랍어
0: 다
1: 자막
0: 나오니까.
1: 넣어줘서 한국이 이렇다, 그럼 같이 일상으로 해보자,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려줄게 했는데 어떻게 DM 오는 거냐면 아랍인들한테 그뭐 한국인이랑 저 한국인이랑 사귀어본 적이 없어? 한국 남자는 드라마처럼 이렇게 나와? 배려심이랑
0: 와,
1: 이것 조금 뭐
0: 그러니까요.
1: 왜냐하면 타겟층이 20대나 10대예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0: K-드라마에 아까 계속
1: 맞아요.
0: 뭐 한국 남자랑
1: 맞아요.
0: 맞냐라고 이렇게 한국
1: 로맨스니까.
0: 남자랑 사귀어보는 게 좋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K-드라마도 좋아하는데 저 K-드라마의 강점으로 아랍권 콘텐츠에 없는 로맨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여성을 배려하는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똑같이 왜 그렇게 그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리브니칸 그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한국 남자랑 사귀어.
1: 너무 로맨스스럽게 주인공 대접해주잖아요, 남자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배려해주고, 잘 챙겨주고, 예의 바르게 해주고, 기다려주고.
0: 이집트에서는 안 그러나요?
1: 이집트도 그렇긴 하지만 드라마에서 잘그 표현해주지는 않아요.
0: 아, 정말, 아, 드라마에서 안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1: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드라마는 그렇게 한국처럼 그렇게 해주지는 않아요.
0: 아,
1: 너무
0: 간질간질하게.
1: 스윗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덥부스럽게 뭐 전쟁이나 이런 거는 잘 나오는 거죠. 대부분 뭐 로맨스 뭐 남자 주인공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아빠예요, 아빠. 아빠, 남자친구 아니라 아빠예요.
0: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빠다 남자친구 그렇네요 아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자기 꿈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0: 오
1: 그럼
0: 와
1: 너무 그 SNS 다나
0: 그렇죠
1: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다. 나
0: 맞아요
1: 한국 드라마랑
0: 예
1: 사랑하고 있다. 이런
0: 한국
1: 난리.
0: 드라마랑 사랑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는 그렇다 치고요 케이팝도 그렇고 또 하나가 말씀 게 깨끗한 거리와 가족 중심의 문화가 되게 좋다고 이렇게
1: 맞아요.
0: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리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매력이 되는 건가요?
1: 아, 가정주의, 한국이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이랑 정이 많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 가족이든, 뭐 지인이든, 친척이든, 친구이든 다 배려해주잖아요. 그래서, 가족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주의에 대한 그런 거 정말 너무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아랍 국가나 무슬림 국가 다 가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거 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이거 진짜 큰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길거리나 드라마나 뭐 지인인데도
0: 그렇죠.
1: 실제로 보면은 다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해주잖아요. 다른 국가에서는 그러지는 않아요.
0: 그러면요. 좋은 얘기만 들으면 저희가 좀 약간 착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도 여쭤볼게요. 뭐 자나님의 유튜브도 하시고 이집 친구분들도 계속 연락을 하시잖아요. 한국 콘텐츠 이야기가 나올 때 아, 이거 좀 아니진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반응들이 나와본 적 있었나요?
1: 있었어요. 사실 존댓말이랑 반말.
0: 아, 전대말하고 반말.
1: 이거는 우리 진짜 들어본 적이도 없는 거고 본 적이도 없는 문화예요. 한살 차인데도 엄청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0: 이렇게 손을 하늘로
1: 차이밖에 안 나는. 그리고 동아리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0: 뭐 회사이든 선배와 후배 이런 좀 나눠져 있는 그런 문화
1: 그렇죠.
0: 살짝 있잖아.
1: 예.
0: 살짝
1: 살짝이라도 살짝 아니에요.
0: 살짝 아닙니다. 살짝 아닙니다.
1: 네, 살짝
0: 네.
1: 아니겠네요. 예.
0: 그리고 언어에서도 봤을 때
1: 네.
0: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0: 안녕, 삽니다,
1: 예.
0: 라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거에서도 엄청 위치 있으니까.
1: 예.
0: 그래서, 왜? 라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1: 네.
0: 저도 처음 왔을 때,
1: 예.
0: 왜? 라는 거.
1: 왜? 왜? 한 살,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빠른,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은, 바른 구공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한살 차이 바로 나는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1: 같은 90년대에 태어나도 1월 달 태어난 사람하고 12월
0: 맞아요.
1: 달 태어난 사람을.
0: 언니, 누나, 오빠, 한 살도, 한 살뿐만 아니라 한 달, 일일, 이렇게도 따지더라고요.
1: 맞아요. 와.
0: 그래서 그거 진짜 신기했어요.
1: 진짜 저희가 사실 오늘 굉장히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정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우리는 이집트를 저도 잘 모르거든요. 아직 뭐 가본 적도 없어.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뭐 청취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문자를 보내주시든 뭐를 보내시든 한번 이집트를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피라미드, 사막, 낙타 그런 것만 많이
0: 맞아요.
1: 보잖아요.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자나님 고향이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막이 아니라 지중해
0: 맞아요.
1: 바닷가라는데 맞아요?
0: 자, 일단 알렉산드리아 위치 말씀드리자면
1: 네.
0: 이집트 제일 북쪽인 도시예요.
1: 어.
0: 그래서 이집트는 아프리카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바로 북쪽인 나라이다 보니까 좀 유럽의 건너편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우리 고향은 건너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건너편이에요. 지중해만
1: 네.
0: 건너가면.
1: 네.
0: 그래서 일단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발견해준
1: 네.
0: 그리스 아시죠?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1: 네. 네.
0: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1: 네.
0: 그리스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만들었어요. 그 원래 다른 이름으로 있었는데
1: 네.
0: 땅이었어요. 그래서
1: 그렇죠.
0: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와가지고 이거 내 이름 비슷하게 만들자 알렉산드리아 하고 이거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
1: 네.
0: 그 그리스 사람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1: 네.
0: 그럼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도시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1: 아, 그리스처럼
0: 그리스스럽게
1: 생겼죠. 아.
0: 그래서 자. 그좀
1: 네.
0: 유적지와 유물들은
1: 네.
0: 그리스 유적지와 유물이에요. 이집트 파라오나 이거는 아니라 로마
1: 그리스 훨씬 더
0: 그리스.
1: 가까운
0: 맞아요.
1: 그런
0: 그리스 사람들도
1: 분위기군요.
0: 만들었으니까.
1: 네.
0: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제조의 전 세계 제조의 도서관이죠.
1: 아,
0: 네.
1: 예. 그렇죠.
0: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유학의 도시였대요.
1: 유학의 도시.
0: 그래서
1: 예.
0: 이거 무슨 말이었냐면 그전 세계 사람들을 영국왕
1: 네.
0: 뭐그 요르단 왕 그거 이집트에서 다 출신이에요. 다
1: 네.
0: 이집트에서 유학했어요.
1: 네.
0: 지금은 아니지만요.
1: 네.
0: 그래서 예전에 유학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제대로 책 보고 싶다 하면 알렉산드리아 와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의 도시,
1: 네.
0: 유학의 도시, 그리고 코스모폴리탄의 도시. 코스모폴리탄 무슨
1: 네.
0: 뜻이냐면 국제. 전
1: 그렇죠.
0: 세계, 그리고 영화관 두 번째, 영화관이, 전 세계 두 번째 영화관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1: 와.
0: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한번 하고,
1: 네.
0: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와서 영화관 하나 만들었어요.
1: 그렇죠.
0: 그거 프랑스 형제 누구,
1: 네.
0: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1: 네.
0: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진짜 역사 있는 도시예요, 카이로보다. 카이로
1: 와.
0: 수도이지만, 카이로보다 진짜 역사 많았고, 200년 동안 수도였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1: 네.
0: 알렉산드리아 여자였어요.
1: 아, 와,
0: 원래 그리스,
1: 대단한 곳에, 대단한 곳에 오셨군요. 저
0: 맞아요. 맞아요.
1: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지만 자세하게
0: 네.
1: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자세하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정말 가보고 싶기는 하네요.
0: 맞아요.
1: 와, 우리가 이게 알렉산드리아 사실 이집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0: 알렉산드리아의 배그 이야기에 벌써 일부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고향이라서 그래 죄송해요.
0: 그래서 예,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방송인 4억 5천만 명의 동역사 자나 왈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 213은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걸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와, 차나님의 아주 대단한 곳에서 고향이 아주 대단한 알렉산드리아이긴 하지만 이집트에 있는 나라지만 그리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럽게, 그리스처럼 생기고, 우리 세계의 첫 번째 도서관에 거기도
2: 맞아요.
1: 있었고, 그리고 세계 두 번째 영화관이 거기에 세워졌다는, 와, 너무 가고 싶으네요. 이거 저도 지중해를 아직 못 가봐서 지중해를 가, 이왕 가는 김에 알렉산드리아 가는 게가
2: 맞아요.
1: 나을 것
2: 좋아요.
1: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실 이 자나시 얘기하는 알렉산드리아가 우리가 상상을 했던 이집트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럼 자나님의 고향에 사계절과 하루의 일상은 뭐 이집트를 저같이 처음 접하는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약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제 일상 말씀드려도 돼요?
1: 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2: 일단 계절 말씀드리자면
1: 네.
2: 우리 사계절이 없어요. 더운 나라로 유명하긴 하지만
1: 그렇죠.
2: 더운 나라니까 덥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운 나라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겨울이 없어서 더운 나라다라고
1: 네.
2: 알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한국처럼 덥지도 않아요.
1: 그렇죠. 한국 여름, 와, 올
2: 오해 갖고
1: 여름도
2: 계세요.
1: 정말 너무 더워요.
2: 너무 더워요.
1: 그럼
2: 그리고 너무
1: 온도가
2: 추워요.
1: 떨어져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느 정도?
2: 알렉산드라는 일단 유럽 북쪽이고 그
1: 네.
2: 유럽 건너편이기도 하고
1: 네.
2: 지중해 바다에 있는
1: 네.
2: 그 도시이다 보니까
1: 네.
2: 좀 날씨 시원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더운 날인데도 35도예요.
1: 네.
2: 제일.
1: 와.
2: 35도예요.
1: 예.
2: 근데 바다에 있으니까 바람 불어요. 그래서
1: 네.
2: 덥지가 않아요.
1: 그렇죠.
2: 시원해요.
1: 네.
2: 그리고 바다 있는데도 습하지가 않아요. 한국처럼 습하지가 않아요. 바다 있는데도.
1: 오해.
2: 그래서 바람도 불고 35도이기도 하고, 그러면 진짜 숨 쉬어지잖아요.
1: 네.
2: 땀 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1: 와.
2: 근데 카이로 같은 경우는 우리 일단 북쪽은
1: 네.
2: 날씨 이런데, 내려갈수록 더워지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래서 카이로는 중간이 있어요.
1: 네.
2: 카이로는 38, 39,
1: 와.
2: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1: 1년 내내 그런 건가요?
2: 아니요. 겨울은
1: 네.
2: 말씀드릴게요.
1: 예.
2: 일단
1: 네네네.
2: 여름이에요. 자, 그때는 일단 습도는 아예 없어요.
1: 네.
2: 건조한 나라니까 그늘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1: 네.
2: 그러면 더 남쪽으로 갈게요. 더 남쪽으로
1: 네.
2: 룩설이라는
1: 네.
2: 카이로에서 15시간 거리인 룩설이
1: 네.
2: 있어요.
1: 예.
2: 45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1: 아.
2: 근데 덥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해서 너무 햇빛만 가리면 돼요. 그냥
1: 그렇죠.
2: 햇빛만 뜨거운 거죠.
1: 예.
2: 그냥 내부나 그 에어컨 없이 살 수가 있어요.
1: 정말이요.
2: 네. 그러면 일단
1: 네.
2: 봄이랑 날씨는 없어요.
1: 네.
2: 다 더워요.
1: 예.
2: 그렇지만 겨울 때는 한국 가을 날씨예요.
1: 네.
2: 제일 추울 때.
1: 그렇죠.
2: 제일 추울 때는 영하 안 떨어지고 10도 정도 돼요.
1: 10도.
2: 네, 영상
1: 와,
2: 10도,
1: 10도.
2: 18도.
1: 네.
2: 근데 진짜 웃긴 게 발도까지 떨어지면 나라가
1: 네.
2: 싫어요. 나오지
1: 아.
2: 마, 추워. 하더라고요.
1: 발도까지 떨어지면 나오지
2: 네,
1: 마, 추워.
2: 뉴스에서 나와요.
1: 네.
2: 날씨 때문에
1: 네.
2: 시험도 취소됐고, 수능
1: 네.
2: 시험도 취소되고, 다 동제됐습니다. 그러면서
1: 와,
2: 진짜.
1: 8도 정도
2: 네.
1: 되면은, 와.
2: 그리고 우리 겨울 때만 비 와요.
1: 예. 네.
2: 겨울 때만 비 와요. 그래서 비 오면은
1: 예.
2: 원래 카이로나 건조한 도시들은 비 아예 안 오거든. 10년에
1: 네.
2: 한 번.
1: 네.
2: 오,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비 잘 와요. 겨울 때. 그럼 비 오면은 진짜 다 잠겨요.
1: 그렇지.
2: 왜냐하면 그 뭐 길거리 하수구 나 뭐 그 하수구?
1: 하수구.
2: 네네. 네. 하수구는 네. 잘 안 되어 있으니까.
1: 아. 뭐 물이 그냥 올라오는
2: 거예요. 네, 올라. 아. 물론 그 적당히 오면은 상관없는데 네. 많이 갑자기 오면은 네. 다 잠겨요.
1: 와.
2: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가 싫어요, 진짜로.
1: 비를 되게 싫어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건조해서 비가 당연히 많이 왔으면 바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이 올라오니까
2: 맞아요.
1: 비 많이 오는 맞아요. 거는 싫어한다.
2: 맞아.
1: 라는 그 얘기.
2: 그, 이거는 예. 도시 이야기죠.
1: 그렇죠.
2: 근데 만약에 시골이나 예. 농사 지시는 예. 분들은 좋아. 입장 다를 수도
1: 그렇죠.
2: 있어요. 그건 잘 모르죠.
1: 네. 우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집 타면 이게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약간 얘기를 해달라고 아까 했는데 예, 항상 그러니까 우리 자나시 내내 우리가 아, 방송 내내 한번 이 집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가 생각나시는 얘기가 있으면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괜찮아. 네. 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나 씨한테는 좀 약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746님이 뭐 걸레빵이라는 빵이에요?
2: 걸레빵?
1: 예, 이게 뭐죠? 걸레가 아니고요.
2: 걸레? 그 이렇게 닦는 그 걸레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에이쉬라는데요.
2: 아, 에이쉬. 오.
1: 에이쉬.
2: 이집트 가보셨나보다.
1: 에이쉬까지
2: 저는 드신다면.
1: 아 정말이요? 그게 어떤 자, 빵인가요?
2: 이거 시민들의 빵이에요.
1: 아.
2: 자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에 그 네. 물어보셨어요.
1: 네.
2: 자 이집트에서는 빵 무료로 나눠줘요. 이거 왜냐면
1: 네.
2: 그 좀 아프리카이다 보니까
1: 네.
2: 굶어 죽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나라가 복지 카드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복지 카드만 있으면 너 빵집 가서
1: 네.
2: 그 하루에 다섯 개 그 빵 아이시라는 빵 난과 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1: 네.
2: 그래서 우리 밀가루 주식이니까
1: 아, 그렇네요. 네.
2: 맞아요. 우리 밀가루 주식이니까
1: 네.
2: 빵이 중요한 거예요. 식사할 때.
1: 네.
2: 그래서 그 봉지 카드 가지고 빵집 가서 가족이 여섯 명이면은 1인당 다섯 개씩 받아요.
1: 1인당 다섯
2: 네.
1: 개요.
2: 한...
1: 지금 사진을 피디님이 올려주셨는데 사진은 진짜 난처럼 생겼네요.
2: 맞아요.
1: 오.
2: 그래서 네. 그 빵이라도 먹고 살아라라는
1: 아.
2: 거예요. 그렇지만 그 봉지 그 좀 그 카드 안 네. 되는 직업들 있어요. 교수, 선생.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월급으로 그렇죠. 그냥
1: 아,
2: 사 먹을 수 있구나.
1: 일반 사람들은 그 카드를 발급 받는 거예요?
2: 네, 일반 사람들.
1: 아, 그럼 그 모두 카드를
2: 다. 모두 다.
1: 모두 다. 이집트에서.
2: 모두 다. 모든
1: 와.
2: 시민들 다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가서 나라에게만 신청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부자인 직업들 안 네. 됩니다.
1: 아.
2: 그래서 네. 교수
1: 네.
2: 좀
1: 네.
2: 그 돈
1: 좀 잘
2: 벌잖아요.
1: 예.
2: 그래서 안 돼요.
1: 오.
2: 근데 선생은 그 되는 선생이 있고 안 되는 선생이 있어요.
1: 아,
2: 월급에 따라서.
1: 이 카드는 무슨 카드라고 하는 건가요?
2: 그냥 시민의 카드?
1: 네.
2: 빵
1: 그러면,
2: 받을 수 있는
1: 빵
2: 카드?
1: 빵 받을 수 있는 카드. 그런 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2: 네.
1: 와서 하루 매일 빵 다섯 개 1인분이
2: 1인,
1: 다 가진
2: 네.
1: 거예요.
2: 맞아요.
1: 와.
2: 그리고 빵이 진짜 맛있어요.
1: 그렇게 생겼어요.
2: 우리 아빠는 교수니까 받을 네. 수 없는
1: 네.
2: 거거든요.
1: 네.
2: 근데 할머니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1: 그러니까
2: 어른들 전체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른들
1: 네.
2: 그 60대 이상 어른들 모두 직업이 다 월급
1: 상관없이.
2: 괜찮은 거 상관없이
1: 네.
2: 다 받을 수 있어요.
1: 네.
2: 그래서 할머니한테 일부러 받아가요.
1: 네.
2: 너무 맛있어서.
1: 아.
2: 돈 주고 사는 빵보다 맛있어요. 나라가
1: 아,
2: 만들어주는 빵.
1: 나라가 만드는 빵.
2: 네.
1: 좋네요. 그래도 이게 거기서 배가 고플 일이 없겠네요, 사람이.
2: 그래서
1: 그러니까
2: 그거라도
1: 굶어서 할 수 있는
2: 맞아요.
1: 일.
2: 예. 네. 그거라도 먹고 살아 이런
1: 아,
2: 식인데.
1: 굶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까 매일
2: 맞아요.
1: 받을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
2: 맞아요.
1: 굉장히 좋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아이시라는 빵이에요.
1: 예.
2: 아이시.

0: 아이시라는
1: 네.
0: 빵. 와. 그러면 저도 일단 한번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타임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집트 타임이 뭐예요? 코리아 무슨 나라들은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 타임은 어때요?
1: 아, 이집트 타임은 2시간이에요. 한국이 10분이면.
0: 2시간 늦는 거요?
1: 네, 늦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송이
0: 네.
1: 4시예요.
0: 네.
1: 그럼 4시 10분 정도 늦을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6시라는 뜻이에요.
0: 와.
1: 네. 그래서 진짜 그냥 4시라고 말씀하셨는데 4시
0: 네.
1: 맞춰서 갔어요. 아무도
0: 아.
1: 없어요. 스튜디오도 없을 거고 조명도 없을 거고 다 없을 거예요.
0: 정말요?
1: 진짜로요. 그 이집트
0: 와.
1: 타임 2시간이에요.
0: 이집트 타임이 2시간. 그러면
1: 결혼식도 그래요.
0: 결혼식도 그럽니까?
1: 네. 결혼식이 7시라고 써요.
0: 네.
1: 근데 제가
0: 네.
1: 최근에 결혼식 갔다
0: 네.
1: 왔는데 엄마랑 그래서 7시면은 우리 8시 가자 했는데
0: 네. 네.
1: 신부 없을 거야. 그럼 9시 가자. 아니야, 결혼식 가자. 그래서 아니야, 친구니까 삐질
0: 예.
1: 거야 했는데 갔더니 9시 갔어요.
0: 예.
1: 9시 갔는데 신부와 신랑이 아직 입장 안 했더라고요.
0: 7시
1: 7시가 오라고.
0: 결혼식.
1: 7시에 오라고 했는데 9시 갔더니 그래서 엄마가 말했잖아. 그리고 신부가
0: 예.
1: 진짜 10시 입장했어요.
0: 와.
1: 진짜로.
0: 왜 7시 오라는 거예요?
1: 알고 있으면서 알려준 거예요.
0: 아.
1: 이집트 타임인 게.
0: 와.
1: 이래야 서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0: 와, 진짜
1: 네.
0: 대단하네요. 와. 그럼, 자나 씨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저 어디서 왔어요? 생긴 게
1: 네.
0: 보다 다르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뭐, 이집트에서 왔다고 하면
1: 네.
0: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제일 자주 받는 게가 뭐예요?
1: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MC님이
0: 네.
1: 저보다 이집트스럽게 생기셨어요.
0: 아니요.
1: 너무 미인이세요.
0: 감사합니다.
1: 진짜 클리바도처럼 생기셨어요.
0: 아유,
1: 클리바가 이렇게 머리 짧고 그
0: 감사합니다.
1: 피부 이렇게
0: 아주 앞머리를 해야
1: 매력적이시면서
0: 되겠나요?
1: 네.
0: 아유,
1: 진짜로요. 그러니까
0: 감사합니다.
1: 이집트 사람 그좀너 거정으로 생긴 외모가 없어요.
0: 네.
1: 왜냐하면 우리 옛날부터 계속 점령당하고
0: 네.
1: 다문화 가족도 있고
0: 네.
1: 계속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하니까 혼혈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집트 유전자나 뭐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집트라는 유전자 따로 있어요. 그거 뭐 검사하시면 뭐 아시아 뭐
0: 그렇죠.
1: 이렇게
0: 몇 프로,
1: 우리는
0: 몇 프로.
1: 이집트. 라는
0: 아.
1: 민족이 있어요. 이집트 유전자.
0: 네네네.
1: 그럼 그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0: 네.
1: 일단 좀, 저 보고
0: 네.
1: 이집트스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0: 네.
1: 왜냐면 제가 알렉산더 사람이라서,
0: 그렇죠.
1: 좀 헌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0: 아.
1: 유럽스럽게 생겼어요.
0: 네.
1: 스페인이나 이런 게
0: 어.
1: 좀 유럽스럽게
0: 네.
1: 생겼고, 친여동생이 강하게 생겨가지고,
0: 네.
1: 그래서 진짜 이집트스럽게 생겼어요.
0: 아.
1: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0: 네.
1: 일단 북쪽인 사람들은 헌혈이 많아서
0: 그렇죠.
1: 외국스럽게, 뭐, 유럽스럽게.
0: 네.
1: 그럼 내려가실수록,
0: 네.
1: 카이로, 뭐, 이렇게 내려가실수록 더 이집트스럽게, 너무
0: 아.
1: 이집트스러워져요.
0: 와.
1: 근데 남쪽 가시면,
0: 네.
1: 수단이 이렇게
0: 네.
1: 좀 남쪽 가시면 흑인이에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피부가 어두워져요.
0: 그럼
1: 많이.
0: 저는 카이로 정도 가야 되겠네요. 훨씬 더.
1: 알렉산드리아에서 좀 1시간 거리? 가시면 돼요.
0: 제 생김새로는
1: 예.
0: 알렉산드리아에서
1: 그래서
0: 1시간
1: 1시간
0: 거리
1: 거리.
0: 정도 가면은 거기에서 맞겠다.
1: 맞아요.
0: 와.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저는 어디로 가야 돼? 구사감인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이집트에서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1: 네.
0: 대부분 사람이 그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까요?
1: 맞아요. 이집트는 히잡 쓰거나 이렇게
0: 아.
1: 말하는 사람이 있고
0: 네.
1: 왜냐하면 무슬림 국가니까 히잡 쓰는
0: 그렇죠.
1: 거 아니야?
0: 네.
1: 히잡 써야 되는데
0: 네.
1: 이런 거
0: 아,
1: 물어보고
0: 안 하는 건가요?
1: 저는
0: 네.
1: 일단 히잡 안쓴 사람이고
0: 네.
1: 그리고 이집트는 좀 그나마 개방적인
0: 네.
1: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역사와 문명 때문에 그래서 그거 영향 많이 미치지는 않았어요.
0: 네.
1: 그 종교는
0: 아.
1: 이슬람이지만 그래서 쓴 사람이 있고 안쓴 사람이 있는데 선택이에요.
0: 그렇죠. 훨씬 더 자유로운 네. 거군요.
1: 너무 자유로워요.
0: 터키 같은
1: 네, 터키 같은 맞아요. 네. 터키와 같은 네. 거예요. 네.

0: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집트 사람들은 아이라이너와 클리오파트라처럼 앞머리랑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네.
0: 근데 진짜 친동생이 네. 한국이라 그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1: 네.
0: 얘는 진짜 메이크업도 클리오파트라처럼 이렇게 해요.
1: 와.
0: 아이라이너 엄청 오. 강하게 하고
1: 네.
0: 이거 좀 그 너무
1: 한번
0: 강하게
1: 보고 싶네요. 같이 나오는 거 할 걸요. 이렇게 딱 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저는 이 집에 가면은 한 1시간 거리 정도에 네. 알렉산드라에서 한 시간 거리에
0: 갈수록 어두워지니까
1: 가면이 되는
0: 알렉산드라에서
1: 거죠.
0: 한 시간
1: 그렇죠. 아 근데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시키는 게가 있어요. 이거를 까먹어 버렸어요. 아. 우리가 원래 방송에 나오시면
0: 네.
1: 아까 우리가 2부를 시작을 했을 때 네.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라는 이런 이야기를 모국어 아랍어로 이렇게 좀 약간 부탁을 드리는 아. 그런 경우인데 그거를 지금 지나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 생각해보니까 저희 지금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라고 써있을까 지금 생각이 났어요. 혹시 한국을 네.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를 아랍어로 하실 수 있을까요?
0: 할 수 있어요.
1: 어,
0: 좀 네. 아름답게 목소리 좀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좀 깜짝 충격 드시 보면 안 돼요.
1: 아, 그렇죠. 깜짝 그러니까 마음의 네.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을 품은 예. 이야기 케이스토리 아랍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가야 따다든 피하나 코리아.
1: 오, 이거 완전 ASMR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디서
0: 차분하게.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것도 느끼세요. 한국말을 하셨을 때 그리고 이집트말 아랍어를 하셨을 때
0: 네.
1: 문인의 목소리 다르죠.
0: 다르고 성격도 달라진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네. 아랍어를 할 때 차분하게 하가야 따다든 피하드노코리아 이렇게 좀 차분하게
1: 그렇죠.
0: 하잖아요. 근데 한국어로는 한국을 그 뭐 한국을 품은 이야기 이렇게 네. 하는데 애교 나오더라고요. 표정도 달라지고
1: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우리 유튜브에서 보시는 네.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봤거든요. 정말 네. 놀라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표정부터 딱 바뀌시다가
0: 네.
1: 말씀을 하는 순간에 목소리까지 다 바뀌었었어요.
0: 맞아요.
1: 와 대단하네요.
0: 표정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러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방송에 오시는 분들이 딱 거기 이거 시키면요. 딱 거기 바뀌어요.
0: 네.
1: 목소리도 바뀌고 성격도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야 그러면 우리가 일부에서 다시 이제 이집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부에서 뭐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목마르다라는 말에 그 얘기를 해봤는데 그날 긴텍스에서 무대에서 한국 콘텐츠 만드는 분들이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0: 네, 네.
1: 근데 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건가요?
0: 그 참고로 네. 안고 계셨던 분들은
1: 네.
0: 한국에서 영향 많이 미쳐주시는 분들이세요.
1: 영향력이 있는 분들.
0: 그래서 예. 크리에이터라든지 아니면
1: 네.
0: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 좀 그 인플루엔서,
1: 네.
0: 유튜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안고 계셨으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1: 네.
0: 아랍 국가에서 어떤 영향 미치고 있는지
1: 네.
0: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 아.
0: 그리고 목 말라이타라는 표현 왜 썼냐면
1: 네.
0: 그 진짜 너무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부족하니까
1: 네.
0: 좀 많이 해달라.
1: 아.
0: 그리고 참고로 우리 그 한국 콘텐츠 보고 많이 네. 따라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물론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1: 예.
0: 한국 뭐 예를 들자면 오징어 게임
1: 네.
0: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1: 네.
0: 그거 전 세계 1위였어요.
1: 맞아요.
0: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똑같이 번역해가지고
1: 네.
0: 밑에서 이거 한국어 오징어 게임 뭐 그 다운 스토리다 하면서
1: 네.
0: 이집트스럽게 만들었어요.
1: 아,
0: 이집트 배우들.
1: 이집트. 이집트판 오징어 게임이
0: 네.
1: 있다는 거예요?
0: 있어요. 있어요.
1: 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0: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그 무궁화 꽃을 피었습니다 했는데 아랍어로 번역했더라고요.
1: 아, 그거 이제 궁금하네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랍어는 어떻게 해요?
0: 그 엘와르다 파타 하이티아와르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1: 그거까지 그 노래까지
0: 네,
1: 원래 있는 거는 아니죠.
0: 원래 있는 거는 아니지만
1: 예.
0: 그 오징어 게임 너무 감동스러웠던 게
1: 네.
0: 어린 시절

0: 했을 때 놀이 비슷했어요. 이집트에서도.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다 난리 난 이유가, 와, 이거 다 비슷했네! 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주고, 뭐 하니까, 그래서, 따라 할 수가
1: 한번 보고
0: 있었어요.
1: 싶네요. 이집트판 오징어 게임이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0: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한국 미디어가 아랍 국가에서 미치고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해달라는
1: 조금
0: 거죠.
1: 더 만들어달라고.
0: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러면 이 이집트 분들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볼때 제일 이해를 못하는 장면들이 뭐 있을까요? 아이고, 이해가 안 가네.
0: 일단 우리 무슬림 국가들은 회식 문화가 없어요.
1: 아,
0: 네,
1: 정말이요?
0: 우리의 술 문화가 없으니까 회식 문화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아빠랑도 먹어도 되고 그
1: 그죠?
0: 술그 대표님이랑도 먹어도 되고 교수님이랑도 술 먹어도 되고 그런 문화 진짜 신기했어요. 아, 이거 우리 절대 안 되는 일인데 술은 우리한테 마약 같은 인식이에요.
1: 그렇죠.
0: 그 마약 엄청 너무 나쁘다고 물론 이집트에서 하면은 나쁜 그런 그 이미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몰래서 있다면 먹고
1: 있다면 뭐
0: 싶다면
1: 그렇죠.
0: 원래는 안 먹고 있는데
1: 금주를
0: 있다면 네
1: 하니까.
0: 맞아요. 금주는 하지만 그리고 법적으로는 발긴 해요. 그 편의점이나 근데 만약에 가서 사고 뭐 이러면 오
1: 대부분
0: 안 돼.
1: 관광객을 많이 사가는 거
0: 맞아요.
1: 관광객은 괜찮은데 이집
0: 맞아요.
1: 사람들 이렇게 사
0: 맞아요.
1: 가는 게좀 약간
0: 맞아요.
1: 어려울 거 같고. 아,
0: 그
1: 그거
0: 불법이나 그러지는 않아요.
1: 네.
0: 근데 이미지 너무 안 좋다.
1: 아, 그럼 회식 문화가 또 다른 이유로 이해가
0: 맞아요.
1: 안 가는 거군요.
0: 맞아요.
1: 와, 그러면 방향으로 반대로 돌려볼게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서 아랍 사람, 중동 사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자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0: 한국 콘텐츠에서 아랍 사람들 나오면 좀 너무 자존심이나 좀 자부심 이렇게 뭔가 커지긴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면 아랍 이야기 하겠죠.
1: 그렇죠.
0: 아랍에 대한 이야기하거나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1: 자부심이,
0: 시청자들은 이집트 관심이 있어서 거기서 불러줬구나 하면서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 좋아해요, 제가.
1: 진짜 좋아하는데 그 모습도 가끔씩 이렇게 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죠.
0: 왜냐면 이집트 그 지역마다 문화 다르니까 누가 나와서 이집트 전체 1억 넘는데 이집트
1: 그렇죠.
0: 전체 1회라고 하면 다 이러지는 않은데 그래서 가끔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좀 오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들어서 좀 뭔가 해.
1: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하고는 싶은데, 근데 딱 보니까 시간이 마지막 질문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4억 5천만 명의 한국 사이에서 서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꼭 만들고 싶은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일단 이집트하고 한국은 멀리 있는 거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집트에 대한 많이 알리고 싶긴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집트는 어떤 모습인지 이집트는 일단 역사와 문명 깊은 나라이긴 하지만 현대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일반 나라처럼 현대 기술도 있고 물론 기술은 이집트 건 이제 한국 거지만
1: 자,
0: 그래서
1: 소개를 많이 하고
0: 해드리고
1: 싶은
0: 싶다.
1: 그런 게 있구나.
0: 맞아요.
1: 와, 참 정말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한 정치자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서 끝 인사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집트에 대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집트에 대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골뱅이 K스토리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와 성공213 공동 제작,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재수민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서남권과 동남권, 동북권에는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라권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날씨 때문에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니까요. 각 지역마다 계속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늘었는데요.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가는 길 봉천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사고 처리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3도, 습도는 5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 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몇 년 전 영국의 한 기차역에 여름의 향기라는 특별한 자판기가 설치됐대요. 풀내음, 바다 냄새, 바비큐, 뜨거운 햇살 아래 뿌렸던 선크림의 향까지 여름의 즐거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 냄새가 작은 병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후각이 여러 감각 중에서도 기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대죠. 오래전 향기를 맡는 순간 내가 잊고 있었던 장면과 그때 감정까지 순식간에 되살아나온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병에 담긴 냄새 하나로 잠시

아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추억의 향기, 추억의 향기를 저장하고 싶으신가요? 자, 오늘도 좋은 기억 하나 아주 진하게 새겨보실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돈이 된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정인과 게리가 함께한 사람 냄새 오늘 머니 특별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향기 냄새 아 진짜 후각이 사람이 여러 감각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가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그런 감각 같아요. 여러분은 후각 어떤 나만의 추억을 간직한 그런 향기 있으신지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자, 돈이 된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많이 나눠 드릴 거고요. 자, 오늘 한 시간 또 저희와 함께 해 주실 두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려야죠. 재무 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성엽 팀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아, 여름 향기 얘기하니까 괜히 또 아, 여름이 지나가는 게 아쉬운 느낌도 살짝 올 여름 너무 덥고 막 날씨도 변화무쌍하고 이런 데도 많아가지고 아, 그립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또 간다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여름 향기 생각이 많이 나네요. 두 분은 혹시 저장해놓고 싶은 여름

0: 여름 향기, 여름 냄새 이런 거 있으십니까?
1: 이제 보통 이제 산 같은 데 갔을 때 그 약간 그
0: 아, 피톤치드
1: 네, 그런 게 좀 올라오는 그런 게 좀 그 기억 나더라고요.
0: 숲 향기.
1: 네.
0: 숲, 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요?
1: 아, 네네. 인자. 네.
2: 저는 그 오렌지 까먹을 때 그 껍질 탁 까자마자 향긋한 네. 냄새가 탁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0: 어우, 갑자기. 아, 지금,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재방송으로 오늘 이제 5시 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얘기 들으시면, 아, 출출하다. 뭔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여름 향기, 여름 냄새, 많이 있죠.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오늘 문자를 통해서 또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아, 일단 저희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받습니다. 경제상식, 저축, 보험, 재무설계 다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주시죠.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어놓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바로 연결해 드릴 거고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상담 신청 문자 열려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들 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네팔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했죠. 이 때문에 현지에 있던 우리 국민 9명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라수아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6명, 또 한국 남동발전 근로자 3명을 포함해 9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요. 해당 현장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은 총 20명, 당시 현장에 있던 15명 중에 10명은 고립됐지만 일단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은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맡고 있는데 이 지역은 고산 협곡지대, 집중호우 시 산사태 범람 위험이 큰 곳이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현장 대응팀을 오늘 현지로 보낼 예정이고요. 정부도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신속 대응팀을 파견해서 한국인들의 수색 구조를 지원합니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어제 기준 최소 160명까지 늘었고요. 네팔 관광객 403명도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난이 심화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전셋값은 2억 3,737만 원.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방 두세 개짜리 중대형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은 이달 평균 전셋값이 4억 7,236만 원으로 전달보다 2.01%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은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보니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택 착공 부진으로 오피스텔 물량도 줄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파트의 전세난도 계속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전달보다 1.1% 올라서 오피스텔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돌았고요. 서울 아파트 오피스텔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말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기존 차량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급격하게 밟으면 이걸 감지해서 차량의 가속을 억제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동안은 별도의 튜닝 승인이 필요하고 통일된 인증 기준도 없어서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 인증 제품이라면 별도의 승인 없이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73%인 109건이 페달 오 조작 사고로 파악됐고요. 60대 이상 운전자가 64.5%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제작 차량은 2029년부터 이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장치 보급을 활성화해서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이야기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보시죠.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하남 쪽으로 가보는군요.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 주제는 하나둘 늘어난 내보험, 정작 속은 텅 비어 있을 수 있다입니다. 지인들의 권유로 들기 시작한 이제 보험이 총 6건, 월 보험료 97만 원을 내면서도 정작 중요한 보장은 텅 비어 있었던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보험은 왜 개수가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겹치는 보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빠진 보장은 어떻게 채우는지,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로 노후 준비와 대출 준비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까지 오늘 내용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예. 오늘의 사연자는 보험을 한 6건 정도 지셨는데 매달 97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계셨었어요. 자, 오늘의 사연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고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는 60대 고속버스 기사입니다.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까 라디오가 제일 가까운 친구인데요. 머니특별시도 2년 전부터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한번 상담받아 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제 보험이 몇 개인지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희 딸내미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을 도와주다가 제 보험료 내역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1: 아빠, 보험료가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야? 이게 뭐야?
2: 뭐긴 나중에 아프면 자식들에게 패기칠까봐 내가 불안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야.
1: 아니, 오빠랑 내 보험은 이제 우리가 내잖아. 아빠 보험만 100만 원 가까이 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2: 아니, 뭐 친구가 보험 하나 뭐 들어달라 하고 옆에 또 교회 집사님이 좋은 거 있다고 하고 또 회사 후배가 부탁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
1: 아니, 아빠 보험은 아빠 미래를 위한 건데 거절할 건 딱 거절해야지. 지금도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리하자, 응?
0: 저희 딸내미한테 한 소리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제야 확인해보니까 제가 종신보험, CI보험, GI보험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5년 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또 2010년에 실손보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보장하는 보험까지 6개였습니다. 보험료가 한 달에 97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험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요즘 이야기들 하는 치료비 관련 보장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제 나이에 꼭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키운 것 같은데 불필요한 보험료는 좀 줄이고 제 노후 준비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진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지 않고 어떻게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문가님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긴급출동 머니 119 오늘 경기도 하남에 사시는 60대 고속버스 기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월 보험료 97만 원 정도면 뭐 웬만한 보장 다 채우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셨나 보죠. 어땠습니까?
1: 네, 저도 사연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종신보험에 CI보험, GI보험까지 있으시고 실비에 운전자보험까지 있으셨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빈틈없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제 끝까지 읽어보니까 뒷부분에서 이제 반전 하나가 있더라고요.
0: 음흠.
1: 뇌혈관, 허혈성 같은 보장은 7만 원짜리 딱 한 건이었고요.
0: 예.
1: 6건이나 되는데 정작 요즘 방송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 보장은 딱 하나. 그것도 7만 원짜리라는 게 이 사연의 핵심인 거죠.
0: 뇌혈관, 허혈성, 뭐 심장질환 관련 보장.

0: 보니 딱 하나, 예. 그렇죠. 허혈성 혈관 질환, 예. 아니, CI 보험 얘기는 그동안 이 방송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GI는 또 생소합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CI 보험은요, 중대한 질병 보장에서 뭐 암이나 뇌졸중이라도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이제 도달해야 보험금이 나오고요. 초기 암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 CI 보험은 일반적으로 제너럴이라고 해서
0: GI 보험.
1: 네. 네. 질병을 대상으로 이런 중증이 조건 없이 진단만 확정되면 폭넓게 지급은 하지만 그만큼 좀 보험료가 비싸고요. 상품에 따라 세부 지급 조건이 오히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름만 보시지 마시고 약간상 지급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크리티컬 일리스와 제너럴 일리스의 차이군요. 근데 크리티컬 일리스는 중대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판정이 돼서 지급되는 데까지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폭을 좀 넓혀가지고 일반적인 질병을 대상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 보장액을 지급하는 건데 반대로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단점도 있는 거고 GI 보험, CI 보험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오늘의 사연자는 보험 6개 갖고 계셨다 그랬는데 아까 김성엽 팀장님 얘기대로 정작 내가 이럴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거는 딱 하나였다 하셨다는 거죠.
2: 네, 저도 그 대목이 놀랐는데요. 6건이면 오히려 과하다 할 정도잖아요. 근데 정작 요즘 그 상담에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딱 하나.
0: 예.
2: 그것도 제일 약하게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0: 그 하나마저도 좀 약하게 보장이 잡혀 네. 있다. 예. 아니요, 뭐 지나온 세월도 있으시고 보험도 한 6개 가입하셨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게 내고 계시는데 보험에 신경을 전혀 안 쓰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1: 이게 사실 굉장히 흔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친구가 보험을 해서 교회
0: 맞다.
1: 지인분이 네. 권해서
0: 예.
1: 회사 간둔 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 예.
1: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해서 하나하나 설계해서 가입하신 게 아니고 인연이 닿는 분들이 권할 때마다 정으로 하나씩 늘어난 거라서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디는 겹치고 어디는 빠지는지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결과인 거죠.
0: 예,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늘어난 보험들 실제로 보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2: 네, 그렇게 그 하나씩 늘어난 보험들은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종신보험 설계할 때는 종신보험만 보고, 네,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는 운전자만 이제 보고 가입하시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겹치는데 잔뜩 겹치고 정작 비어 있는 부분이 이제 있어야 할 때는 이제 텅 비어 있는 거죠.
0: 따로따로 가입할 때 그렇죠. 보험들은 서로 얘기를 안 하죠. 대화를 못 하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까?
1: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면서 종신보험이 한 두세 개씩 있는 분들이 또 뭐 실비를 오래전에 가입해 두시고 한 번도 안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자주 만나고요.
0: 네.
1: 얼마 전에 이제 50대 중반의 남성분 한 분 계셨는데
0: 네.
1: 이분도 종신보험 두 개 CI 보험 있으셨거든요. 근데
0: 예.
1: 네, 정작 최근 많이 얘기가 되는 치료비 관련 보장은 하나도 없으셨고요. 본인도 이제 상담 받으시면서 이제서야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라고
0: 예.
1: 하셨어요.
0: 예.
1: 오늘 사연자분님처럼 뭐 천양암이 이제 권하시거나 지인을 이제 따라 하나씩 가입하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0: 정으로. 예.
2: 근데 다들 되면 비슷한 말씀 하세요. 뭐 이렇게 많은데 설마 부족하겠어. 뭐 하시다가 막상 펼쳐보면 정작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는 게 그제서야 이제 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 뒤늦게 네. 잘 살펴보시니까 아, 이게 많이 빠져 있네. 게다가 내가 정작 필요한 건 얼마 가입이 안 돼 있네. 이런 것까지 하시면 충격에 빠지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사연자님은 그럼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을 어떤 절차로, 예. 뭐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1: 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방향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종신이나 CI, GI 이 세 가지가 각각 언제, 왜 가입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녀분들도 다 이제 독립하셨고
0: 네.
1: 이제 부양의 부담이 좀 줄어드신 상황이시니까
0: 네.
1: 이 세 가지가 지금도 다 필요한 구성인지 짚어보셔야 하고요.
0: 아, 예.
1: 두 번째로는 2010년 실비와 2020년의 운전자 보험이 지금 기준으로 실제로 어떤 항목이 보장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0: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1: 그렇죠.
0: 네.
1: 세 번째로는 뇌혈관 허혈성처럼 소액의 특약으로만 있는 부분이 지금 나이대에는 좀 이 건강 상태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0: 면 예. 저희가 이 사연자님처럼 증권을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알차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예. 아 이분은 이제 하남시까지 우리 재무전문구조단의 출동을 요청하셔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직접 가셨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2: 네, 실제로 만나서 이제 증권 펼쳐놓고 정리를 좀 같이 해드렸어요. 먼저 이제 종신보험이 3건이나 되셨잖아요. 예. 합쳐서 1069만 원이신데요. 그중 하나 종신보험은 이제 감액 완납으로 처리를 좀 해드리고 CI보험은 앞으로 납입기간이 한 3년 남으셨어요. 그래서 감액으로 11만 원으로 좀 줄여드리고 예. GI보험은 본인한테 맞지 않다라고 상담 중에 결정하셔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1: 이건 해지하셨고.
2: 네.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5만 원이나 되셨는데 예. 오래돼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법률 비용이 관련돼서 조항이 좀 많이 바뀌셨고요. 예. 보험료도 좀 과하셔서 정작 필요한 뭐 외상성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도 좀 빠져 있으시고 해서 이런 부분 포함해서 한 2만 원 안쪽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예. 실손 의료비는 한 16만 원 정도의 불필요한 특약이 굉장히 중복돼서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해서 10만 원으로 낮춰드렸습니다.
1: 이야, 이건 뭐 대폭 감액인데요. 깜짝 놀라셨겠다. 당사자도. 아까 그 뇌혈관 질환 보장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 7만 원 정도 가입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그거 다시 봤는데 3년 전에 이제 지인이 이제 보험을 권유할 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원래 10만 원 정도의 이제 보험을 제안했다가 그래도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7만 원대로 낮춰서 이제 가입을 하신 거예요.
1: 아, 그런 과정이었어요.
0: 네. 네네. 근데 정작 본인이 원해서 넣은 담보가 아니라 이것저것 다 끼워져 있고 이제 보험료만 늘어난 구조였죠.
1: 예.
0: 그러니까 불필요한 담보를 다 빼고 이제 4만 원으로 조정한 다음에 거기에 아낀 부분을 이제 최근에 이제 치료 자금을 많이 가입하거든요.
1: 예.
0: 암 치료비라든가 뇌심장 치료비.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최근 로봇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새로 담아서 10만 원 선으로 다시 보강해 드렸습니다.
1: 오, 그런까지 보완을
0: 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담 내내 이제 보험 구명이 많고 뭐 하시면서 치료비 특히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좀 요청을 하셨어요.
1: 맞아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이제 로봇 수술 관련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 이제야 예, 그래도 제일 늦었지만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지금 잘 만나셔서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 과정에서 이런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잘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2: 네, 종신 CI, GI 전부에서 한 11만 원으로 조정을 좀 해드렸고
1: 예.
2: 운전자 보험 2만 원에 실비 10만 원, 내 심장 질환을 4만 원 하고 여기에 새로 보강한 암 치료비나 심장 치료비, 비급여 치료비까지 그리고 로봇 수술비까지 10만 원에 보강까지 더해서 총 37만 원으로
1: 37만 원.
2: 줄여드렸고요.
1: 네.
2: 9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매달 60만 원이 줄어들었고요.
1: 예.
2: 정리하면서 나온 해지환급금은 급하게 쓰실 일 있을 때 대비해서 비상자금으로 아. 따로 넣어두는 부분도 안내드렸습니다.
1: 예. 매달 60만 원이 줄었고 보험료가. 그리고 내가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보장들 오히려 잘 보완이 됐어요. 게다가 더하기 비상자금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한 일석삼사조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이 솔루션이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0: 네, 맞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사연자님의 증권을 직접 펼쳐놓고 대조해서 나온 결과고요. 근데 보험은 이제 가입 시기나 각자의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소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똑같이 6건을 갖고 계시더라도 정리하는 방식은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1: 예,
0: 보험료가
1: 예.
0: 더 줄어들 수도 있고
1: 네.
0: 아니 생각보다 보험료가 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 음흠.
0: 그래서 저희가 상담 시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증권을 펼쳐놓고
1: 예.
0: 그분 사항에 맞게
1: 네.
0: 이제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1: 예. 보험 소비자 당사자와 함께 가입하신 보험들 서로서로 대화할 수 있게 위해서 이렇게 같이 지켜보시면서 조망하면서 비교 검토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주시는군요. 아까 그 매달 보험료 97만 원 내시던 거 37만 원이 되면서 줄어든 60만 원 비상자금으로 마련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해주셨는지 설명드릴
2: 네.
1: 수 있을까요?
2: 60만 원 중에 절반 정도로 이제 한 30만 원은 은퇴 준비하시라고 좀 연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이 이제 두 자녀 다 독립하셨고
1: 예.
2: 은퇴도 이제 머지않으신 시점이라서요. 했는데요. 네. 마침 보험료 부담도 덜 낸 김에 노후 준비도 좀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더니 네. 안 그래도

0: 또 준비를 해두는 게 없으셔서 좀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요.
1: 예.
0: 30만 원은 연금 상태로 이제 준비해 드렸습니다.
1: 예.
0: 97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작하신 상담이시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매달 30만 원은 노후 준비까지 가능하신 거죠.
1: 좋습니다. 아까 저 GI 보험 정리해 주셨다 그러셨고 그럼 그 해지 환급금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2: 네, 그 부분은 두 가지 용도로 나눠서 안내 드렸는데 1번은 말씀드린 대로 비상자금으로 예비 비상 예비 자금으로 준비해 뒀고요.
1: 예.
2: 나머지 1번은 사실 그 사연자님이 코로나 때 힘들어서 받아두신 이제 보험 약간 대출이 있으셨더라고요.
1: 오.
2: 그래서 그 대출 이자를 계속 붓고 계셨는데
1: 예.
2: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 아, 예.
2: 그래서 보험료는 줄이고 노후도 준비하고 대출까지 정리했으니 이번 상담으로 이제 살림살이가 한 번에 좀 정리된 케이스입니다.
1: 그러니까 보험료 줄이신 것만 해도 대폭 감액이 돼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노후 준비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하셨고 여기에 묵은 대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알찬 상담이었는데요. 이 케이스는.
0: 네. 솔루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1,006건이나 되셨는데 정작 요즘 제일 많이 언급되는 보장은 7만 원짜리 하나였다는 게 오늘 사연의 핵심이었는데요.
1: 예.
0: 이 보험에도 오늘 방송 내용과 이제 같은 문제가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갖고 계신 보험 증권부터 한번 꺼내 보시고요.
1: 예.
0: 몇 건인지 한번 세어보시고 그중에 요즘 그 이야기가 나오는 항목들
1: 네.
0: 정말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냥 살펴보시면 좋겠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예.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예. 네. 그리고 그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상품을 새로 추가하는 이제 상담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1: 아, 예.
2: 네, 오늘 사연자님도 결국 새로운 뭘 넣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1: 네.
2: 갖고 있는 여러 건의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불필요한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고 거기서 나온 여유 자금으로 노후와 묵은 대출까지 함께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1: 그렇죠.
2: 네, 여러분도 이제 지금 갖고 계신 그것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함께 확인해 보시라는 자리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네. 보험 주권을 확인하고 잘 모르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예, 직접 또 출동하십니다. 이런 케이스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오늘 저희가 방송으로 만나본 이 사연자분의 좋은 결과로 예, 아주 흡족한 결과로 모든 분이 이어질 수 있게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보험 보장은 든든하게 하지만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오늘 사연처럼 앞으로 노후까지 같이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 무료 상담 신청하시죠. 담은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0951번 열어놨습니다. 우물정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머니투표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마이걸의 돌핀 시원한 노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곡 다음엔 저희 소비자 민원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0: 보라를 일으켜.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원예특별시 소비자민원실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경제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민원실 오늘 첫 번째 민원부터 만나보죠. 아,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부담 없이 이쪽으로 여쭤보시고요. 물어보시고요. 샵 0951번 50원 이름 문자 우물정 0951번 계속 열려 있습니다. 아,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말머리 달아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민원은 2500번으로 사연 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30대 가장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와 자전거 타고 집에 가던 길에 횡단보도에서 아이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옆에 지나가던 여성분과 부딪혔습니다. 그분이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셔서 병원비를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상대 치료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이시군요.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그 행인과 부딪혔는데 그분이 병원비를 지금 요청하고 계신 상황. 근데 부모가 가입해 있는 일배책, 일상배상책임보험 요 약관으로 특약으로 상대의 치료비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가능합니까?
1: 네, 가능합니다. 이런 사고는 이제 보험 상품 그 특약 중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예. 이 특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일상생활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을 손을 끼쳤을 때 그 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이고요. 예, 예. 청창처럼 자전거를 꿇고 가다가 혹은 자녀의 실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도 예. 이 특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0: 그러니까 지금 2500번님 입장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뭐 우리 아이나 다른 가족이 일으킨 사고도 같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2: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요. 예. 일상가서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이제 계약자 본인이고요. 가족 배상 책임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미혼 자녀 등 세대원 전체가 피보험자로 포함하는 경우가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피보험자를 인정하는 범위나 나이 제한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요. 예. 청취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에서 자녀분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0: 그 대상자가 되는지는 보험사에 따라서 또 상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군요. 실제로 만약에 그 대상이 된다면 실제로 어떤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네, 뭐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 손해 등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될 법률상의 이제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 대상입니다. 예. 다만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건 경위와 과실 비율을 따져서 보험사가 산정한 손해액 범위 안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
0: 뭐 무조건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 문득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오늘 좀 일찍 나오네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문제 내시나요?
2: 네, 그것도 예. 모르냐 퀴즈 좀 드리겠습니다. 2500번님처럼 자녀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일단 내가 병원비와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상황은 2500번님 사연 상황인데 자녀의 과실로 상대방이 다쳤다. 그러면 일단 내가 뭐 합의금, 병원비, 병원 치료비 다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보험사에 먼저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전 일단 상식의 기초에서 X 틀렸어요?
2: 땡.
0: 틀렸어요?
2: 네. 네. 2500번님 같은 경우 네.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좀 합의하거나 네. 병원비를 좀 직접 지급하지 마시고요. 네.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먼저 사고 접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0: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이게. 내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 네. X입니다. X.
0: 아, X가 정답이죠?
2: 네. 네.
0: X가 틀렸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2: 예. X입니다. 다시
0: 예.
2: 한번.
0: 예. 깜짝 놀랐네요. 예.
2: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렇고요. 예. 사건 경위나 사진 자료, 상대방의 연락처 등을 보험사에 전달하시면 보험사가 과실 비율과 손해율을 산정해서 처리를 합니다. 임의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시면 나중에 보험 처리가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서 네네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살짝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일단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네요. 뭐 예. 2500번님 상황 같은 그런 때는 일단 내가 무조건 뭐 상대가 요구한다 그래서 병원 치료비 같은 거 먼저 지급하실 게 아니고 보험사에 먼저 알려서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퀴즈를 통해서 배우게 됐네요.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보험 만약에 가입하셨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사고 보상금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1: 아 그렇죠. 예. 그 자녀분의 실수로 벌어진 사고라도 가족 일상 배상 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1: 다만 정확한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하신 증권 내용을 직접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고
0: 아, 예, 예.
1: 임의로 합의하지 마시고 절대. 네. 보험사에 먼저 연락해서 정확한 보상 범위를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2500번님.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고 예방하거나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주의사항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사고 직후 사진을 좀 찍으시고요.
0: 예.
2: 연락처를 교환하시는 건 정말 잘하신 대응이었어요. 다만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데 상대방이 이제 병원비를 요구할 때 당황하셔서 이제 바로 현금 드리거나 구두로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0: 예.
2: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0: 바로 합의를 보시면 안 된다.
2: 네,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오히려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0: 예.
2: 사고가 나면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시고요. 상대방에도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안내드리는 게 서로한테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0: 예. 내 자녀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때 내가 가입한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함께 알아봤는데요. 내 보험에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지 이걸 잘 확인해 두셔야겠고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내가 먼저 합의하거나 뭐 돈을 드린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보험사에 먼저 접수를 하시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샵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51번 50원 이료 문자 소비자 민원실 진행되고 있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3250번님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이세요. 서산에 홀로 계신 80세 어머니가 6개월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겠다고 하셔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신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늘 걱정이라고요. 최근 치매 환자 실종사고 뉴스도 있는데 혹시 어머니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걱정이 많으시군요. 치매 어르신 실종됐을 때 가족들 입장에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 네. 실종 사실을 인지하신 즉시 당연히 112에 신고하셔서 해야 될 거고요.
0: 예.
1: 치매 환자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의 법률이 준용되어 있어서 경찰이 우선적으로 수색에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1: 이때 평소에 지문 사전 등록제를 통해서 어르신의 지문, 사진, 신체 특정에 경찰청 안전드린 시스템을 미리 등록해 두셨다면
0: 예.
1: 신원 확인과 수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네, 아직 등록 안 하셨으면
0: 예.
1: 관할 경찰서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나이가 좀 드신 연료하신 그 부모님 계시다면
0: 예.
1: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0: 예. 지문 사전 등록제 이용해서 등록을 먼저 해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이셨어요. 혹시 다른 방법도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2: 네. 그 배회감지기라고 해서요.
0: 배회감지기?
2: 네. 위치 네. 추적이 가능한 GPS 기계를
0: 아.
2: 예, 어르신께 착용해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0: 네네.
2: 이건 지자체마다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이 기계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하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예.
2: 서산시청이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0: 예.
2: 그에 뭐 옷이나 신발에 이름, 보호자 연락처 등 이제 인식표를 좀 부착해 두시는 것도 초기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0: 예. 치매 환자가 가족 중에 있으신 분들 좀 일반적인 대응 방법들 요긴한 정보 우선 전해 주셨고 두 분은 또 재무 전문가시니까 다른 것보다도 치매와 관련해서 3250번님이 미리 좀 챙겨두시면 좋은 그런 보장 내역들, 준비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먼저 어머니 앞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이 있다면 치매 진단금이나 장기 요양 특약에 포함해서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네. 요양 병원비나 간병인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제 재가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질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제 실종이나 사고에 대한 위로금 성격의 특약이 포함된 상품도 좀 있으니까요.
0: 그런 것도 있어요.
2: 네,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이 어떤 항목이 좀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시는 게 좀 우선입니다.
0: 예. 그러니까 본님이 이렇게 재가 상황일 때도 되게 계실 때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한 그런 보장 내역들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3550번님 같은 사연이 실제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옆에서 곁에서 우리 부모님 챙기지를 못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약간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 요즘 어떻게 주변에서 좀 보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1: 네, 정말 많으시고요. 저희가 그 상담에서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부모님이 완강하게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면 자녀 입장에서는 뭐 강제로 모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번 곁에서 또 이제 생활해야 돼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예. 가정이 있으니까 또 옆에 있을 드릴 수 없고
0: 예.
1: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린 뭐 배회 감식이나 짐은 사녀 등록제 같은 안전 장치를 먼저 마련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마음의 부담을 조금 뭐 덜할 수 있습니다.
0: 예. 치매 어르신의 혹시 모를 실종사고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사고가 혹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좋은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까 지문사전 등록제 이용하시거나 배회감지기 또 신청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조언도 있으셨고요. 보험도 지금 어르신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으시다면 치매 진단금 또 장기 요양 간병 관련된 보장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무료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신청하시고요.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4912번님 간병인 보험 얘기하셨는데

0: 간병인은 어느 정도로 제가 아파야 쓸 수 있습니까? 그냥 제가 입원했을 때 간병인 필요하다 하면 쓸 수 있는 건가요? 하루에 꼭 8시간을 써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궁금증들을 질문을 하셨네요. 어떻습니까?
1: 간병인 보험은요, 약관에서 정한 이제 간병인에 의한 정의가 부합돼야 실제로 이제 사용했는지까지가 핵심인데요. 단순히 좀 입원했다 해갖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다라는 예. 전제 위에 예. 간병인을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치료 목적의 입원, 음흠. 약관 간병인의 정의 충족, 요 조건이 되시면 예. 시간 기준은 상품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증권에 적힌 특약 명하고요. 지급 기준의 시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예.
1: 또 애매하시면 점검 요청하시면 네. 저희가 예. 안내 드리겠습니다.
0: 네. 치료 목적의 입원인지 그리고 약관에 명시된 간병인 정의에 부합하는지 이게 충족되는지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군요. 간병인 보험. 뭐 하루에 꼭 8시간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상품마다 다 다를 수 있다.
1: 그렇죠.
0: 말씀이시죠. 5587번님. 저희 부모님이 암 때문에 더 이상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도 만기가 지났고. 아, 의료비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습니다.
2: 일단은 이제 암 진단이 이제 치료가 끝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0: 예.
2: 진단이 끝나셨으면 1년 후부터는 가입되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만약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가입되는 상품이 없고요.
0: 예.
2: 지금 현재 치료 중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현재는 가입할 상품 없기 때문에 최대한 뭐 실손이 갖고 있으면 실손으로 이제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챙기셔야 되고
0: 예.
2: 만약에 1년이 넘었다고 하면 그때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근데 보통 요즘 뭐 광고도 많이 나오지만
2: 네.
0: 그 간편 심사,
2: 네네네.
0: 뭐 병력이
2: 네네네.
0: 있어도 치료 이력이 있어도 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2: 네네네.
0: 그런 것도 지금 가입이 어렵다고.
2: 치료 중에는 어렵고요.
0: 아, 치료 중에
2: 치료 최소 1년 정도는 지나야 돼요. 완치 후 1년.
0: 어허,
2: 네,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폭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0: 예, 요거는 조금 그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평범하게는 좀 가입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우리가 잘 몰랐던 평소에 잘 몰랐던 방법이 있는지는 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설계를 통해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587번님. 지금 굉장히 막막하신 느낌이에요. 그렇죠? 2736번님 네, 소비자민원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736번님 50대 남성이시고 5년 전에 위암 1기 판정을 받고 다행히 완치가 되셨군요. 뭐 암보험을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가입하려고 보니까 재진단암과 2차 암 특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저 같은 완치자에게 더 유리한 특약은 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1: 예. 재진단암과 2차암 이제 둘 다 추가암을 대비하는 특약이고요.
0: 예.
1: 보장 범위는 조금 다릅니다.
0: 네.
1: 그래서 재진단암 특약은 재발암, 전이암, 새롭게 생긴 원발암, 잔존암까지 폭넓게 좀 보장을 하고요.
0: 예.
1: 2차암 특약은 최초 발생 부위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암만 인정하고요.
0: 예.
1: 재발암, 전이암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즉 위암 완치자님처럼 재발이나 전이 가능성이 좀 더 걱정된다.
0: 예.
1: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장 범위가 이제 넓은 재진단암과 또 특약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실 수 있고요.
0: 예.
1: 다만 대부분 이제 상품이 최초 암 그 확정일부터 2년 지나야지만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5년 전이 이제 진단이시면 이미 이 대기 기간이 지난 상태시니까 요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0: 예.
1: 정확한 보장 범위와 가입 가능 여부는 이제 상품 약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0: 그렇군요.
1: 설계사님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예. 뭐 구체적인 상품 구성 자체도 처음에 가입하실 때부터 굉장히 다를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정확한 보장 범위 가입 가능 여부는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상품 약관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 혼자 하시기엔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신청하시면 설계사를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뭐 여러 사연을 통해서 CI종신보험, GI종신보험, CI와 GI의 차이, 그리고 재진단암, 2차 암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좀 구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간이 됐네요. 그 6478번님 네, 마지막으로 봐야 되겠네요. 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계시대요. 지금 가입하고 계신 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요 각각 다 보장이 가능한지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해서 어떤가요?
2: 네, 그 당연히 실손에서는 보상이 되고요. 예. 또 하지정맥류도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수술에서도 당연히 보상이 되고 그리고 1종에서 5종 그 수술비 특액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이렇게 보장 받으시면 돼요.
0: 아, 각각 보장이 가능하군요. 네, 네, 네.
1: 근데 주의점이 하나 있으신 건 네. 최근에 이걸 미용상의 이유다라고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하지정맥류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치료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근에 나온 그 의료 기준에서 예. 의사분과 상의하시면 알겠습니다. 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머니투표시 소비자 민원실 진행해 봤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두 팀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원포인트 정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하나씩만 또 부탁을 드려야죠.
2: 네, 그 오늘 첫 사연처럼 이제 예전에 한 10년, 15년에 가입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맞는 상품이었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신약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근데 예전 보험은 또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 점검을 받으셔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불필요한 부분 정리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저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이제 하나씩 늘어나면서 서로 대화를 안 합니다. 종신은 종신, 운전자 보험 운전자만 보고 가입하다 보니 예. 전체를 보면 겹치는 곳도 많고 텅 빈 곳도 많으니까요. 오늘 한번 전체 펼쳐놓고 겹치는 곳과 빈 곳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예, 이런 것도 방송 통해서 들으셨을 때 이때가 기회, 이때가 계기. 이래서 한번 더 살펴보시는 거 꼭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병호 팀장님, 김성엽 팀장님만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도 이제 물러갈 시간 됐습니다. 김윤아의 Going Home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혹시 놓치신 분들 오후 5시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

0: 화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가는데 봉천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라 정체 길이도 길고 돌발 상황도 계속되는데요.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철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라고 있고요. 이후로 내내 밀리다가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반포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데 현재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어서 부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6도, 습도는 5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한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지점 조금 지나서 동호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작업지점 지나 고장차 지점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 고속도로 중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는 길 상주 부근 1차로와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작업 여파로 부근 1km 넘게 정체 되고 있고요. 그 밖의 도로에는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 부근, 기흥부터 수원과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다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6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당분간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차량이 많은 금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 빗길 지날 때 더욱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가는 길 홍은램프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 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고 있어서 미리 2, 3차로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성산램프부터 고장차 지점 지나 홍지문 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3도, 습도는 6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의

0: 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을
3: 이번에도 죽였습니다.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의 최고의 기타, 제 발에서의 간주, 이펙터를 거의 쓰지 않고 마샬 앰프 볼륨을 찍으려내는 그 생톤의 매력은 너 이후로 아직 못 봤네. 우리는 모두 별이 될 거야. 조금 일러도 괜찮아. 제가 너무 좋아했던 들국화의 기타리스트 최구이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세 곡 이어서 들으실 건데요. 최구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최구이 작사 작곡 들국화 조용한 마음. 최구이 작사 작곡 들국화 너랑 나랑. 세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최고위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들국화 조용한 마음 또 들국화 너랑 나랑 세 곡 들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위암 투병하시다가 8월 16일에 돌아가셨어요. 저랑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여의도에 조그마한 녹음실 실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커다란 백을 하나 들고 오셔서 안녕하세요. 저는 최구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물론 그 우리 녹음실 대표 소개로 오신 거긴 한데 제가 들국화에서 참 정말 좋아했던 분이셨는데 직접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때는 아주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랑 일주일을 같이 보냈거든요. 정말 조용하고 정말 좋으셨어요. 제가 이 최고위 선배님을 특히 좋아했던 이유는 여러분 곡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국적인 멜로디를 많이 구사하십니다. 기타로 가야금 소리 비슷하게 정말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너랑 나랑 이 노래 들어보면 작사 작곡 하셨는데 뭔가 굉장히 한국적이죠.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는 말에서 읽어드렸던 것은 페이스북 최성원님 들국화의 베이스 치시면서 작사 작곡 많이 하셨죠. 특히 그것만이 내 세상을 작사 작곡하신 최성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쭉 글을 쓰셨어요. 우린 모두 별이 될 거야 이러면서 들국화 멤버분들 많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분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또 제가 최고위 선배가 기타를 아주 멋있게 연주했던 곡이죠. 오늘 이렇게 제가 추모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들국화 노래 최고위 선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추모 방송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국화입니다. 제발.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홀리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이어서 Styx, come say

Away 두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두곡다 들국화 시절에 라이브로 많이 들려드렸던 곡이었었죠. 오늘 들국화의 기타리스트 최구인님 추모방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게이저님, 특유의 기타 소리로 연주의 인장을 찍었던 들국화의 최구인님을 기억하며 전인권 아직도 신청합니다 주셨네요. 네, 최구인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듣겠습니다. 전인권 아직도.

전인권 아직도 이어서 추억 들국화 머리의 꽃을 이어 보내드렸습니다. 추억 들국화 들국화가 해체를 하고 전인권 허성욱 두 분께서 들국화를 추억하며 만든 프로젝트 음반이죠. 이때 우리 최구인님께서 기타로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들국화의 기타리스트 최구인님 추모 방송하고 있습니다.

들국화, 그것만이 내 세상. 최성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셨지만, 정말 그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니, 기타 소리 너무 좋으네요, 정말. 네. 오늘, 들국화의 기타리스트 최구인님 추모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라이브 때, 들국화가 라이브 때 많이 했던 노래죠. 존 레논 이매진 들으면서 오늘 권순우의 새벽 공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0: TBS 캠페인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슬슬 아침은 이름 하나 있습니다. 하얀 나뭇잎, 소낙비와 목련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시름을 불러놓고 나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오전에서 저녁 사이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이번 비는 짧은 시간 비가 강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서울은 한낮에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는 지금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차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도 이촌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도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가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장안교까지 군데군데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으로 문학에서 남동 사이 또 신천에서 광명터널 사이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 사이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 이후로도 압구정동에서 청담동 사이가 정체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남사대교부터 성수대교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시속 2, 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지금 천호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청담대교까지 또 성수대교부터 마포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방면으로 행주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또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한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압구정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성동분기점 부근이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성수 쪽으로 이동하는 길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 월릉교까지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부터 송내까지 또 김포에서 자유로 사이가 정체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는 남양주에서 토평 또 서하남 분기점 부근 각각 정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